순간마다 함께 하셨고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셨고 위험 가운데서도 보호하셨고 낙심할 때는 위로를 주시고 흔들릴 때는 또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영원한 목자로 우리의 삶을 변함없이 지켜주십니다. 혹시 오늘도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를 안고 계시다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잠시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시니까요. 이 아침 우리의 그늘이 되어 보호하시고 영원한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마음 다해 찬양하며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아침 주님을 만나는 기쁨 지금 시작할게요.

19일 주일 주님을 만나는 기쁨 첫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 박신화 콰이어의 날 지키시는 주 찬양으로 함께했어요. 주일 오전 9시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길 기대하면서 은혜로운 찬송으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교회 가는 길 우리 주님께서 모든 발걸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안에 영육이 회복되는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듣고 싶은 찬양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소개하고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은 샵 9330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듣고 싶은 찬양들 또 삶의 은혜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찬양을 통해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 풍성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곡의 찬양 들려드립니다. 클래식 콰이어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와이즈 뮤직 챔버 콰이어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리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영어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전극동방송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전 주파수 93.3MHz, 청주, 충주 104.7MHz 주파수로 청취하고 계시고요. 극동방송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으시면서 무료로 사연 참여도 가능합니다. 네,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번호 샵9330 우물정 933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7952번님께서는 듣고 싶은 찬송 보내주셨는데요.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찬송과 제목을 보내주셨네요. 네, 잠시 후에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42번님이세요. 찬미예수님, 드디어 제가 좋아하는 PD님 목소리를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방송 부탁드려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올 때까지 극동방송 계속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승리합시다. 샬롬 하고 교회 가시는 길 이렇게 함께 해주셨대요. 우리 5342번님을 비롯해서 우리 극동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모든 청취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득한 예배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7952번님의 신청곡입니다. 강찬 목사님의 목소리로요.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찬송과 함께 하시죠.

김정한 목사와 함께 경건생활 365일 진리가 사라진 시대 고린도후서 13장 8절 말씀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국내 한 신문사 칼럼에 실린 현대인을 병들게 하는 네 가지 무병입니다. 첫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길 가다 사람이 쓰러져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정도로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시대입니다. 두 번째는 무책임입니다. 사건과 사고는 계속 일어나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세 번째는 무감동입니다. 물질과 재미만을 추구하고 감동과 진심은 호들갑 떤다고 치부하는 시대죠. 네 번째는 무목적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해 일확천금만을 꿈꾸고 인생을 내팽개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대입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작가 엘리 위젤 박사님은 현대사회를 황폐케 하는 최고의 악은 무관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세상은 진리와 점점 멀어져 갑니다. 세상의 잘못된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무관심, 무책임, 무감동, 무목적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시오. 나는 무관심, 무책임, 무감동, 무목적의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을 의지합시다. 아멘.

네, 소프라노 하은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그리고 바리톤 우주호님의 목소리로 나주에 도움받고자 찬송과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세상은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를 얻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금과 은은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우리의 삶을 평생 비추는 등불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인도해 줍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늘의 지혜를 풍성히 얻으시기를 축복하고요. 그 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삶의 모든 자리에서 길을 밝히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찬양 들려드립니다. 류하나님의 목소리예요. 세상을 사는 지혜.

네, 이제 주님을 만나는 기쁨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설렘과 기쁨 가득한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어서 극동방송 사장 맹주환 장로가 진행하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의 역사를 담은 놀랍고도 은혜로운 기적의 이야기, 먼 땅 좋은 기별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는 기쁨 제작 진행의 곽금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역사 뒤에는 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척박한 북방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 하나님께서 두 방송사를 어떻게 하나로 묶어주셨는지 그 은혜 가득한 발자취를 함께 더듬어 보려 합니다. 인천 하익동에서 출범한 팀 선교회 소속의 극동방송, 오키나와에서 제주도로 이전해 오면서 시작된 FEBC의 아세아 방송, 이 두 방송은 북방선교라는 분명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두 방송은 운명처럼 공동 운영을 위한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됐고 마침내 1977년 1월 1일부로 한 지붕 두 가족이 됩니다. 그러나 첫 접촉부터 공동 운영에 이르기까지는 6년여라는 제법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두 방송의 첫 만남은 FEBC 미국 보훈원 총재 일행이 당시 극동방송 국장이었던 윈체의 선교사 2대 6대 국장을 지냈는데요. 방문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1971년 2월 11일의 일로 보훈원 총재는 오키나와에 있던 FEBC의 대중공송신소 이전 후보지로 한국의 제주도를 정했고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어 방송을 하고 차차 일본어와 한국어, 러시아어 방송을 추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보훈원 총재는 동경에서 제작해 마닐라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일본어 프로그램을 극동방송을 통해 내보낼 수 있는지 제안을 하게 되는데 윈첼 선교사는 일본 노래가 없으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답변을 합니다. 보훈원 총재는 또 제주도에 방송국을 세우면 원동방송이라고 할 예정이라고 하자 윈첼 선교사는 극동방송이라는 이름과의 혼동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게 됩니다. 이후 양측은 1971년 9월 25일 오전 11시 미국 LA 국제공항 부근의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공식적인 회의를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팀 선교회가 극동방송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FEBC는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해 협정서 초안을 만들게 됩니다. 합의 후 향후 2년간은 한국과 한국인의 사정에 밝은 윈첼 국장이 총국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다시 논의됐을 때는 전권을 김장한 목사에게 맡기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꽤 진전돼 곧 성사가 될 것 같았던 두 기관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 서명을 늦추는 동안 극동방송이 부채 해결을 위해 후에 구원파로 불린 한국평신도복음선교회와의 계약을 먼저 진행함으로써 숲으로 돌아갈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어려움이 어느 정도 극복되고 수습되자 팀 선교회 내부에서는 극동방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다시 대두됐습니다. 극동방송의 부채는 1971년에 25만 $5,049, 72년에는 35만 $4,869, 1975년 즈음에는 60만 달러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 방안 가운데 가장 바람직하게 여겨진 것이 바로 공동운영이었으며 이번에는 극동방송이 먼저 제안을 하기에 이릅니다. FEBC에서는 아세아 방송 설립자인 김장한 목사의 의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회의가 1976년 8월 25일 오전 9시 미국 시카고시 근교에 있는 팀 선교회 본부에서 열리게 됐고 같은 해 10월 15일 오후 2시에 미국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항공사 귀빈실에서 최종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 팀 선교회에서는 버논 모르텐슨 총재와 칼 데이비스 목사 그리고 존 레스번 선교사, FEBC에서는 김장한 목사와 김현준 이사 그리고 버트만 상임부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두 기관이 1977년 1월 1일부터 공동운영에 들어가기로 하고 각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에 따라 팀 선교회 이사회는 1976년 11월 19일에 승인하고 FEBC 이사회는 1977년 1월 14일에 이 계획을 추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976년 12월 30일 회의를 열어 제7대 국장으로 당시 아세아 방송을 운영하고 있던 김장한 목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런 기대와 축하 속에 한국인 최초로 극동방송 국장에 취임한 김장한 목사는 취임사에서 다음의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극동방송을 우리나라 선교사역의 본산지의 위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둘째, 한국어 방송을 강화하겠다. 셋째,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어 방송의 강화와 관련해서는 그해 봄 개편과 함께 바로 시행에 들어가 이전까지 밤 9시 이전에 이루어지던 한국어 방송을 밤 9시 30분까지 늘렸고

선교회 제공으로 성경을 받아 적을 수 있는 속도로 천천히 읽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성경이 없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편성된 대북 프로그램으로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가 함께해 줬습니다. 1982년 4월 1일 개편을 기해 한국어 방송 시간이 새벽 오전 5시부터 7시 30분으로 옮겨지면서 대북 방송의 비중을 높여나갔습니다. 그 가운데서 1983년 가을 개편을 기해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가 5시부터 5시 20분까지, 연속 입체 낭독이 5시 20분부터 30분까지, 그리고 생명줄 던져 프로그램이 6시까지 이어졌습니다. 1987년에는 한국어 방송 시간이 3시부터 8시까지 5시간 늘면서 소련 동포에게를 비롯해 나의 살던 고향은 소망의 시간, 땅끝까지 복음을 등 다양한 북방 프로그램이 방송됐습니다. 특히 나의 살던 고향은 프로그램은 4시부터 5시까지 방송됐는데 1992년 가을 개편 전까지 아세아 방송을 대표하는 북방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프로그램이 바로 먼 땅 좋은 기별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나의 살던 고향은 프로그램이 새벽 3시대로 옮겨진 1990년 가을 개편부터는 4시대에 저 북방 얼음산 프로그램이 편성돼 1년간 방송됐습니다. 1992년에는 다시 한국어 방송이 새벽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확대되면서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복음의 메아리 프로그램이 신설됐고, 1993년 봄 개편부터 아세아 방송을 대표하는 북방 프로그램인 여기는 제주도입니다가 신설되는데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방송사의 공동 운영은 이후 2001년 10월 법인을 합치면서 극동방송이라는 단일 이름을 사용하게 됐으며, 아세아 방송은 제주 극동방송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그 선교 정신과 내용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더 강력하게 북방 선교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장암 목사의 세 가지 공약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고난과 빚의 고통 속에서도 오직 북방 선교라는 하나의 거룩한 명령을 위해 마침내 길을 여셨던 하나님의 역사.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며 척박한 땅에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온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 당장은 춥고 외로운 겨울 같을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봄날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소망 중에 거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더 은혜롭고 좋은 기별로 찾아뵙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0: 늘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의 필수성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한 자원으로서의 성령을 지금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적지 않은 성도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잘 무장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말씀 강조하거든요. 말씀은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었을 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이 성령과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령과 같이 가지 않으면 말씀은 문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게 켈빈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우리 신앙의 모든 면은 특별히 신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로서 성령이 없이 참다운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명확하게 보여줬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의 구원은 성령의 역사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구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두 구절만 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과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려면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말은 지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성경적인 진리에 동의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려면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의 눈을 열어 그 사람에게 그들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건 성령의 조명으로만 가능하고요. 그렇게 자기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자신의 삶 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자기의 삶을 전폭적으로 주님께 의탁할 때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연결되는데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령이 필수입니다. 이 부분은 얼마 전에도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 아는 우리 신앙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나눌 부분이 많지만 얼마 전에도 여러 번 나눴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려고 하는데 한 부분만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이게 보고 들은 바는요,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을 말하거든요. 거길 보시면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은 이 말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혹은 더불어 사귐이라. 자기 보실래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로 구원받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 자,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구원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얘기 같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 중에 제가 보기에는 50% 이상이 우리의 구원을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하면 되게 낯설어할 거예요. 그만큼 우리 신앙이 옆으로 가버렸어요.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거짓 신앙 체계,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죠. 거짓 신앙 체계는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 그러니까 삼위일체처럼 짬뽕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율법주의를 어떤 사람들은 종교의 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이해를 그대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걸로 말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세상 종교가 뭐예요? 있을지도 모르는 신에게, 아니면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그 종교가 요구하는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열심히 하면 그 신이 자기들에게 복을 주고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혹 있을지도 모르는 문제나 어려움에서 자기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종교적인 의식을 따라 그 신에게 자기들의 종교적인 헌신과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이해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완전히 옆으로 가버린 거죠. 완전한 가짜.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의 이름만 바뀐 거죠. 하나님에게,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에게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종교적인 의식을 열심히 하면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고 자기 문제 해결해 주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어려움에서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오늘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내가 보기엔 50%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우리 신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해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을 뭐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신앙을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옆으로 가버렸죠. 그러면서 1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바로 몇 줄 아래 요한일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하고, 이걸 다른 말로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그 말이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 말은 예수를 믿으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고요. 과거에 살펴본 것처럼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죄 없다면 거짓말하는 자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고서 그의 죄를 사하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은 뭐냐면 이 행함이라는 단어의 시제인데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지속적인 행동을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삶의 패턴이 지속적으로 어둠이면, 그 말인 거죠.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가 아니다, 그 말인 거죠.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제가 이 부분 읽는 이유는 이 다음 절과 이 절을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2장 4절 비슷한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하고.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하나님께 사귐이라고 말한 다음에 진정한 구원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나타나는 열매들을 쭉 나열해요. 그 중에 하나는 거룩한 삶이고 그 중 하나는 순종하는 삶인데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하나님과의 사귐이란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한마디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얼마 전에도 보았듯이 이렇게 말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걸 요한복음 요한일서는 같은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당연히 성령의 조명으로 이걸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니라, 이렇게 표현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안단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여러 번 나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세히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닥터 D.L. 에이킨이라고요. 이분이 사우스 이스턴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의 미국의 미남 침례교단 총장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죠. 이 구절에서 요한 1서를 두고 한 말인데 이제 성경 전체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단순히 지적인 지식으로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지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하나인데 분리될 수 없어서 다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적, 도덕적, 영적.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적일 뿐 아니라 또한 경험적이고 역동적이다. 이 지식은 단순히 관념적인 추측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얻어진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나눈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근데 서로 분리될 수 없다. 다 있어야 그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적, 영적, 도덕적, 경험적. 뭐라고요? 지적, 영적, 도덕적, 경험적.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영적인 요소가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성품과 의도를 알게 해주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성령의 역사가 필수입니다. 세 번째, 성령은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지만 빌립보 3장 거기 제목이 뭐라고 달렸냐면 책마다 약간의 표현은 다를지 모르지만 똑같은 걸 의미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3장 전체가 학자들이 보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장이에요. 빌립보 3장 전체가.

그래서 영어책이건 한국말로 된 것이건 요즘 제목은 학자들이 다뤄놓은 건데 원래 원문에는 없는데 되게 그렇게 다 써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거기에다 할례 등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소위 말하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적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이에 대한 그 뭐죠? 반대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동시에 육체를 의지하면 자기 행실을 의지하면 그건 전적으로 자기 행실을 의지하는 것 같아서 그들을 개들이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주님의 십자가는 그들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갈라디아 전체에서 사실 말하고 있잖아요. 이 동일한 내용들이 여러 서신서에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서 그럼 참다운 성도가 누구냐? 이 부분에 자세한 설명은 제가 여러 번 했고 그거 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럼 참다운 성도가 누구냐? 예수를 자랑하고 즉 예수님을 신뢰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다운 성도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걸 다루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올 필요가 없는 예배가 나옵니다. 그것도 제일 먼저 나옵니다. 참다운 성도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하는데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뭐냐? 성령으로 봉사하면. 여러분 나눈 대로 이 봉사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라트리온테스라는 말인데 유대인들의 공적인 예배를 지칭하는 말이라고요.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성령으로 예배하며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영어로 주일 오전 예배를 Sunday Morning Service라고 합니다. Service, 예배를, 섬김. 독일어로 예배를 Gottesdienst라고 합니다. God's Service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령으로 봉사함의 말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말인데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을 말하는 구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다루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나올 필요가 없는데 나올 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만큼 성령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같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빌립보 3장에 나온 것처럼 모든 것을 유익하던 걸 다 배설물 여기고 주님을 향해 달려간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돌이켜 주신 후에 집중적으로 이 성령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회복시키기 원하셨거든요. 이게 같이 가더라고요. 성경이 그렇듯이. 자,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도 필수가 뭐냐? 성령님입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려면 우리 예배는 반드시 성령에 의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 중에서도 이 부분을 잘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다시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성령에 의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오늘은 그 부분 안 살펴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걸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라고 아주 귀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 책을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인용하는데 예배에 대한 책 제목이 뭐냐면 예배냐 쇼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 예배가 쇼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근데 그 책에서 에이든 토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참 예배가 불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셔야 한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에게 찾아와 마치 거울에 반사되듯이 다시 그분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가 아닌 다른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을 구속으로 몰아넣고 그분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분의 감동에 불을 끄고 그분의 인도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겠다는 생각은 반드시 교정돼야 할

이단이다. 정말 잘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아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이 한 부분만 하더라도요. 저는 이 에이든 토저가 정확하게 지금 성경적인 가치관을 여기 다 이 요약하고 있다고 믿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물러서 살펴볼 텐데 이 한 부분만 보더라도 오늘날 예배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오늘날 한국의 많은 예배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중직들이, 재직들이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한 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해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는. 여기 비춰본다면. 그만큼 심각합니다. 우리 예배가. 그러나 보도는 교회는 많이 나은데요. 그러나 모든 성도가 다 이 부분에 무장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더 이렇게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령이 운행하실 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즉흥성입니다. 즉흥성.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 즉흥성에 대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 부흥강사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설교만 해도 그래요. 성령님들을 따라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제가 제 개인적인 견해를 여러분에게 나누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의 본체시잖아요. 근데 말씀의 본체신데도 그분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의 아버지 아니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그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전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전할 것까지 인도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의 본체가 하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늘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예배 가운데서 거룩한 무질서를 달라고. 그러니까 일반 무질서가 아니에요. 거룩함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있는 즉흥성을 말하는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하나님의 부흥 때마다 예배 중에 즉흥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고요. 로이 존스 목사님의 후임으로 30년 가까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사역했던 알트킨들 목사님도 참되고 열정적인 예배의 특징은 즉흥성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게 우리 예배가 돼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한 가지 특징은 즉흥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에서도요. 핵심은 결국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뜻을 구해서 하나님도 알기를 구해서 하나님 영광을 보기를 구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두 번째죠. 세 가지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예배 두 번째 요소죠. 성령의 조명과 예배. 성령에 의한 예배의 한 핵심은 뭐냐 하면 성령의 조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조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우선 하나는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올바른 예배로 주님을 구해 나갈 때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의 한 핵심은 성령의 조명과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그분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초대교회에서 그 모습 볼 수 있는데 고린도 14장 2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우선 여기 보시면 너희가 모일 때 언제를 말합니까? 예배를 모일 때를 말합니다. 그 명확합니다. 그 구절에 보면 예배로 모일 때. 그러니까 이건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또 소그룹 예배에 다 해당될 수 있겠죠. 모일 때 너희 가운데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되 계시 여긴 예언한 사람 말한 것 같습니다. 방언,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고린도 12장은 성령의

0: 나타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건 성령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나타내심이라면 나타내심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manifesta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manifestation이라는 영어 단어는 춤추는 손이라는 의미를 가진 두 개의 라틴어 단어에서 나온 말이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배 시간이 이랬던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 주의자가 이렇게 지휘하면서 이렇게 하면 여기 바이올린 나오고 이렇게 하면 뭐 광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찬양뿐만 아니라 말씀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은사들이 운행하게 하신 거죠.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이렇게 더 주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삶 속에서도 성경적 삶을 사는 자원이 결국 성령이시니까 열려져 있고 사모하고 그분의 인도를 더 구하고 따르기를 추구하면서 자라나서 더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이루시는 자리로 또 우리 예배 가운데 보면 우리 삶에서 그렇게 더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82-1001번 포도나무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늘 푸른 초장,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두 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1: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샬롬,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천국의 달력에는 일주일에 7일이 주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매일을 거룩하게 사시며 그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거룩한 일에 바쁘시지요. 주방의 싱크대를 성소로, 커피점을 장막으로, 우리들의 일상을 영적 모험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분의 손 안에서는 평범이 비범으로 바뀝니다. 일하는 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도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분은 아담에게 아내나 자식보다도 먼저 일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최초의 부부는 순결했지만 그 손은 흙투성이었죠. 하나님은 몸이 건강한 모든 이에게 그분의 동산을 가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이를 거룩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동방현주의 He Knows Me, 향기로운 찬송 첫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네, 모든 사람을 주께 대하듯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라는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이런 마음 자세로 모든 일을 대한다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그곳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찬양 두 곡 연이어 듣습니다. 워킹 프레이즈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그리고 주는 나의 전부 되시네,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의 찬양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로마서 15장 17절 말씀. 당신의 은사를 사용하라. 내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을 마지막으로 느낀 것이 언제였는가? 당신이 맡은 중대한 일을 헌신적으로 해내면서 아버지께서 당신을 내려다보시며 미소 짓는 것을 느낀 적은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실 때 당신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 그 일을 할 때 창조주께서 주신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기에 그분이 주신

마치는 기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다. 글을 쓰는 일이든 간호하는 일이든 가르치는 일이든 노래 부르는 일이든 디자인하는 일이든 상담을 하는 일이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사를 주신 영역을 발견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만복을 발견하는 길이기도 하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을 알 때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 공허한 것을 추구하는 일을 그만둘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그분을 섬길 때 당신은 행복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당신이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온전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로마서 15장 17절 말씀.

이셨습니다. 네, 이번에 들으실 찬양은요. 안산시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 국립합창단이 부릅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나는 어떤 일을 하도록 지음받았을까? 네, 하나님이 한 가지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꼭 주셨다고 하는데요. 사랑의 은사, 방언의 은사, 치유, 예언, 말씀의 은사 등 정말 다양한 은사들이 많습니다. 말을 참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전 그것도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빨리 발견하고 찾아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민호기님의 십자가의 전달자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FBC 방송교회 매주일 이 시간에는 오정교회 예배 실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홍순영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0: 예배를 위해 홍성은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셨음을 고백하오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며 사랑과 섬김보다 판단과 미움으로 살아왔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주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과 이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린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정의와 화평이 세워지게 하시며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고 모든 국민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며 모든 직분자들이 겸손과 사랑으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지난 74년 오정교회 온 성도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오정가족 공동체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자라가며 생명의 강물되어 이 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새 시대를 열어가며 믿음의 집을 짓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방주와 같은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주님을 대하듯이 섬기는 교회,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과 출산을 앞둔 자녀들에게 귀한 만남의 복과 소중한 생명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육신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아픈 곳마다 만져주시고 의료진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마음에는 위로를, 두려운 마음에는 평안을 주시며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여름 성령학교 학예 수련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교사와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평생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 돌려오며 주님 뜻에 모든 것을 맡겨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공동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전국의 우수한 고등학생들이 다 모이는 그런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이제 그 학교의 교사로 가게 되었는데요. 학교에 좀 근무하고 나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근무했던 다른 학교와는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아이들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숙제를 이렇게 내주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해온다는 거예요. 숙제를 너무너무 열심히 해오고,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쳐도요, 딴 애는 문제를 어렵게 냈대요. 근데 전부 다 100점인 거예요. 그 실수로 한 문제 틀리면 전교에서 꼴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아이들인지. 근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쳤는데 한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떨어졌던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가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어른들이 보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살다 보면 성적이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지. 그걸 그 실수했다고 그런 결정을 하냐. 안타까워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이죠. 근데 정작 그 아이에게 찾아온 그 좌절감, 그 좌절감이 그 아이를 삼켜버리면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때 시험을 치고 그 아이보다 성적이 더 많이 떨어진 친구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 아이들보다 더 멘붕이 온 친구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때 내게 찾아왔던 그 좌절감이 나를 삼켜버리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1세기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택함받은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고난이 그들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내 곁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끌려가고 산채로 나무에 결박당하고 그리고 그 몸에 불을 붙여서 불 가운데에서 죽게 되는 그런 현장을 눈으로 목도해야만 하였고, 때로는 오랫동안 굶은 굶주린 맹수가 있는 우리에 던져져서 그 맹수들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겨서 죽임을 당하는 자신의 가족들을 눈으로 보아야만 했던 그 두려운 현실, 그 속에서 그 두려움이 나를 삼켜버리면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대단히 구체적인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대적마귀. 대적은 그를 고발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너 잘못했어. 너는 예수를 믿은 게 잘못이야.

너는 이런 일을 잘못했어 라고 고발하는 자를 뜻하고요. 마귀, 디아볼로스는 분리시키는 자를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이 사이를 분리시켜요. 때로는 성도와 성도와 이 사이를 이간질해서 분리시켜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물리적인 핍박을 당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사실 그런 핍박을 당하진 않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극심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지 몰라요. 이전에는 한 마을에서 나고 자라고 그 마을에 묻혔어요. 그러니까 옆집 숟가락 몇 개, 젓가락 몇 개는 다 알아도 저쪽 마을에는 어떻게 사는지, 또 저 한양에 사는 부자들은 어떻게 사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나나 내 옆 사람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너무너무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교할 대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진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 안 하거든요. 늘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하고 비교해요. 그러니까요, 세상의 모든 가진 사람, 모든 잘난 사람, 모든 뛰어난 사람이 다 내 비교 대상이에요.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누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나 많아진 이 세상이 대단하다, 문명이 대단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을 지키고 살기가, 나의 자존감을 지키고 살기는 훨씬 더 어려워진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쫓기고 불안한 거예요. 너무나 비교할 대상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때때로 사회적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이전에는 고향에서 다 아는 사람하고 살았는데요, 지금은 고향이 어디 있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잖아요. 같은 아파트 살아도 내 옆에 있는 이웃 이름도 얼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 가족 간의 관계도 점점 더 멀어지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요 고립에 대한 그 불안과 두려움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몸에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세상살이가 원래 그런 거죠. 원래 스트레스가 많고 고민이 많고 불안이 많고 사는 게 원래 그런 거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살이가 원래 스트레스도 많고 고민도 많고 갈등도 많은 것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그것은 그냥 어쩔 수 없는 현실이야,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놓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지나치게 마귀의 존재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실이 내 앞에 있는데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좌절감이 내게 찾아와도요, 마귀가 그 좌절감을 통해서 나를 삼켜버리면 그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환경을 살았단 말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다 동일한 환경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대적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고 그 상황 속에 모두가 살아가지만 그중에 마귀가 삼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객관적인 상황이 그래서 모두가 다 힘든 게 아니고 모두가 다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모두가 다 그런 나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 게 아니고 대적마귀가 우리를 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항상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적마귀가요 우리를 삼킬 때 반드시 고난, 좌절, 실패 이런 걸 통해서만 삼키는 것 아니에요. 때로는요 즐거움, 세상의 자랑과 영광 또는 나의 쾌락을 통해서도 우리를 삼킵니다. 대적마귀가 우리 앞에 세상 즐거움을 미끼로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미끼로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와, 신세계다. 그래서 덥석 물고 나면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내가 그 미끼를 덥석 물고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다 떠나버리고 나면요. 내가 분명히 일주일을 살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내가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나중에는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요 생소하게 느껴지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귀가 우리를 야 내가 너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을 거야 이렇게 계획을 밝히지 않아요. 그 미끼로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8절을 다시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지금 당장 너가 근신하고 깨어 일어나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의 불시험을 통해서 또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들을 통해서 우리를 갈고리에 꿰어서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하는 우리를 삼키고자 하는 대적마귀의 그 공격에 대해서 너희가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그 대적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다시 나오는데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거 어떤 거냐면 하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전쟁에서는 그들이 주로 채택했던 전술이 있었는데요. 밀집 대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병사가 한자리에 사각형 편대로 서요. 한쪽 손에는 방패를 한쪽 손에는 창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밀착해서 서 있습니다. 그러면 적들이 화살을 쏘아도요 내가 손에 든 방패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들고 있는 방패로 그 모든 화살을 다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적들이 공격해 와도 그렇게 방패와 창으로 전신을 다 보호하고 있는 그들을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이미지가 그런 거예요. 모두가 함께 서 있는 그 자리. 그러니까 대적마귀의 불화살이 내 가슴 팍을 향해서 날아와도 내가 모두가 함께 서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 모두가 같이 산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 자리에 산 사람이 이탈하잖아요. 그 사람은 바로 죽는 거죠. 모두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만이 모두가 사는 길이다. 그것이 오늘 9절을 말씀의 뜻이에요.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서 있는 믿음의 자리, 내가 서 있는 사명의 자리 그것을 견고히 지킴을 통하여서 우리는 대적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돌아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모의 자리를 주셨어요. 내가 그 부모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는 것 그게 마귀를 물리치는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의 자리를 주셨잖아요. 그 자녀의 자리를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배우자로서의 자리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내가 잘 믿음으로 지키는 것 그게 마귀의 대적을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제가 수요 예배 때 또 금요 기도회 때

성도님들 예배를 참석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요즘 날씨가 더워졌죠. 그러면서 예배의 자리가 비는 모습을 봐요. 예배의 자리가 비어지고 더우니까 힘드니까 그냥 집에서 있어야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지, 이러다가 나중에는 온라인 틀어놓고 자기 일해요. 나중에는 그것도 틀어놓지도 않아요. 그렇게 영적으로 내가 점점 나태해지는 그 가운데에서 내게 있는 그 시험을, 내게 찾아오는 마귀의 그 유혹을, 나를 삼키고자 하는 마귀의 공격을 내가 무슨 수로 이긴단 말입니까? 영적인 눈을 떠서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 속에서 내가 기도하고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만 골똘히하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의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켰던 예배의 자리,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감당했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신하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킴으로 마귀의 공격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내가 무장해야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문제라고만 치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적의 공격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것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신기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9절을 보십시오.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해가 되세요? 지금 내가 고난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야, 너는 고난당하지만 저쪽에 있는 저 집사님 봐, 저 권사님 봐, 그 어려움 끝에 저렇게 형통하고 성공하고 유명해졌잖아. 그래야 좀 소망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은 정반대의 길을 말해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어려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그 도전 가운데서 내 입에 있는 지체들도 그 길에 함께 서 있다는 사실이 내게 주는 위로에 대한 말씀이에요. 대적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믿음에 굳게 서서 그것을 대적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성경을 보면 항상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게 있어요. 성경에는 명령이 있으면 약속이 따라 나와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성경은 명령과 약속이 함께 나옵니다. 명령만 하지 않아요. 약속이 함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것을 항상 찾을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8절, 9절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약속이 나오겠죠?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냐?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이 헬라어는 이런 경우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예요. 마태복음 4장 21절.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 깊는 것을 보셨어요. 찢어진 그물을 깊다. 이게 온전하게 하다라는 것, 그 단어가 사용된 본문이에요. 자,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큰 그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그물 중에 한 귀퉁이가 조금 찢어졌어요. 큰 그물에 비하면 찢어진 그 귀퉁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쓸 수 있습니까? 큰 그물이 있잖아요. 근데 뭐 찢어진 귀퉁이는 조금인데 뭐 그대로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 그물 바다에 던지면요, 그물에 담겨있던 물고기가 다 그 찢어진 귀퉁이로 다 빠져나갑니다. 찢어진 부분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만 그 그물은 못 쓰는 그물이에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또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저도 찢어진 그물과 같은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찢어진 그물과 같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서 날마다 다투는 부모님, 먹고 사느라 바빠서 전혀 돌봄받지 못하고 자란 어린 시절에 대한 상처, 살면서 늘 비교당했는데 한 번도 내가 한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내 마음속에 열등감이, 패배의식이 쌓여있는 그런 경우들, 그래서 마음이 찢어져 버린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또는 마음의 병을 알아서 내 마음이 찢어지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 마음 한구석이 다 찢어져 버린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상처를 받고 실망해서 찢어진 그물처럼 그렇게 더 이상 아무 힘도 낼 수 없어서 해변가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 그런 그물의 모습, 그것이 우리 모습인 때가 있더라고요. 찢어져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물이 되어서 해변가에 그냥 던져져 있는 그물, 그리고 우리 인생에 그런 순간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숙련된 어부 한 사람이 그곳을 지나다가 해변가에 찢어져 있는 그물을 보고 그 그물을 소중한 보석이라도 발견한 것 마냥 손으로 집어올려서 그 그물 안에 들어있었던, 그물을 찢어놓았던 날카로운 유리조각을 빼내고, 그리고 그 그물의 찢어진 한 올 한 올을 일일이 다 이어서 다시금 온전한 그물이 되게 하는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온전하게 하시며 라는 단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난 상처들이 있습니다. 내게 나의 그물을 찢어놓았던 여러 가지 가시들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나를 안으셔서 그 모든 가시들을 빼내어 주시고, 그리고 나를 그 손으로 친히 어루만지셔서 모든 끊어진 것들을 한 올 한 올 잊고 그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찢어진 그물과 같이 해변가에 던져진 것 같은 인생을 사람들은 그냥 한번 쳐다보고 지나갈지라도, 사람들은 눈길도 주지 아니할지라도, 참 목자 되신 예수님,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생명의 어부 되신 예수님은 그 그물을 거두셔서, 그 그물을 고치셔서 그 그물로 생명 낳는, 생명의 그물로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온전하게 하시고 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굳건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제 상처에서 회복되었어요. 이제 내가 일어섰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은혜 받고 나면 언제나 기다렸다는 듯이 시험이 찾아와요. 내가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하면 고난의 태풍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그것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나의 지지대가 되어주신다. 여기 나오는 굳건하게 하시며라는 이 단어는 지지대를 뜻하는 단어예요. 내가 혼자서 있을 수 없고 혼자 감당할 수 없는데 주님 나를 지지해 주신다. 강하게 하시며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나님께서 나를 태풍 가운데서 지지해 주시고 이제 그 뒤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내게 힘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나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내가 아무 힘이 없어서 나는 오늘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 나를 그냥 데려가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내일을 살 힘이 없어요. 내일을 살 의욕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게 하루를 살 힘을 하나님이 또 새롭게 부어주시는 경험, 도저히 오늘을 살아갈 자신이 없었는데 내 마음속에 다시금 용기를 부어주시고 다시금 소망을 부어주시고 다시금 나에게 꿈을 주시고 다시금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또 힘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섰던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강하게 하시며가 바로 그 뜻이에요. 지쳐서 쓰러져 있는 나에게 힘을 부어주셔서 이거는 내 힘이 아니고 새 힘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할 때마다 주님은 내게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성도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힘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내게 새 힘 주신 뒤에 나를 반석 위에 견고히 세우시겠다.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모든 말씀, 약속이죠. 이 약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숨겨진 비밀 하나가 있어요. 다시 10절을 보시면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이렇게 돼 있죠. 친히, 헬라어로 아우토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우토스, 그분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굳건하게 너를 지지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너에게 새 힘을 부어주셔서 너를 강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 반석이 되셔서 너희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사막의 성을 쌓는, 모래의 성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반석의 성을 쌓는 인생 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는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찢어진 그물과 같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아무런 소망도 힘도 의욕도 꿈도 없는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내게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게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워주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 안에 주님 찾아가셔서 그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의 문, 영혼의 문을 활짝 여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요, 처음과 끝이 있어요. 처음과 끝.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처음은 어디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지 아니하셨으면 이 중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아직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느낌이 없고 말씀을 몰라도 내가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여기에서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지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향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시작하면서 택함받은 나그네 이야기했습니다. 나그네, 나그네인데요, 우리는요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예요. 그래서 산 소망을 향하여 부름받았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 나누었잖아요. 내가 목적지가 없으면요, 이 나그네는 사실은 방랑자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나그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목적지가 있다. 영원한 영광,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광, 주님 앞에서는 그 자리, 그 산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오늘이 중요하죠. 이 땅의 시간이 중요하죠. 그러나 성도들에게 이 영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사라지면서 오늘을 살아갈 힘도 잃어버린 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까? 오늘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내게 있는 영원한 소망에 대한 분명한 고백,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오늘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여정을 말씀하고 계신 게 오늘 본문인 거잖아요. 부르셔서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믿음은 이 여정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 이 여정을 걸어가는 그 과정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 과정을 채우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니까 오늘 지금 내 앞에 있는 고난이, 내 살을 파고드는 그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고난이 있다 하여도 그 영광의 영원함과 찬란함을 보니까 이 고난은 잠깐 고난이구나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난이 별것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 영광 앞에서는 내가 오늘 당하는 이 고난도 잠깐 고난이더라. 영적으로 해결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도, 담력도, 용기도, 지혜도, 방법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 있고 깨어질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찢어진 그물과 같은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우루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영원한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닥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송가 384장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애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유혹 가운데 있는 사단 마귀의 공격을 깨어 분별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킴으로 승리하고 뿐만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0: 경고케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대전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님 그 가정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1: FBC 방송교회 지금까지 오정교회 주일 예배 실황을 보내드렸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오정교회 042-622국에 6900번이나 대전전화 042-828국에 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1번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목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통일을 먼저 준비하기 위해 이곳 대한민국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탈북민, 이 통일민은 벌써 3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언젠가 고향 땅에 복음을 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이 참 많으신데요. 매주 이 시간에는 이분들의 신앙의 간증, 또 탈북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이분들의 찬양 간증으로 꾸며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을 만나보실 텐데요. 탈북 과정 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고 계신지 지금부터 두 분의 간증과 찬양들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한복도에 사는 김영입니다. 낙심과 방심을 오가며 죄에 빠진 저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자비와 공의로 나를 부르시고 내게 베푸신 구원을 인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시지 않으셨다면 오둠이 저 땅에서 방황하며 살았을 적이었습니다. 저 고향 땅 부모 형제들 하나님을 한 번도 불러보지도 못하고 지옥에 빠져 허적거리는 모습이 삼삼이 떠오릅니다.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십자가를 지며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높이 이 찬송을 부를 때 저 북한이까지 들리심하는 심정으로 신청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0: 세상 친구를 나를 버려도 예수는 늘 함께 나를 동행하여 가고 있습니다. 저는 주의 은혜가 충만하겠습니다.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가며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1: 우리를 날마다 붙드시는 주님과 어느 곳에 가든 요동치 않으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 시간 북한에서 온 리장미 자매님의 선곡인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양합니다.

탈북민 찬양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서머 스페셜로 탈북민 신앙인분들이 직접 부르며 또 고백하는 찬송과 찬양간증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분들, 우리 한국교회와 또 성도들이 품고 이들이 복음통일의 귀한 열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하고 기도해야겠죠? 여러분도 더 큰 관심과 기도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서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다지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그렇지만요,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좋은 뜻으로도 될 수 있겠다 싶기도 해요. 가령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다면 정말 큰일이죠. 물론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하는 말은 자연의 바람과는 다른 어떤 문제나 소란을 의미하죠. 이런 바람은 원치 않아도 우리네 삶 속에 있게 마련인데요. 오늘 주일 예배 참석을 회방하는 어떤 일이 발생했다면 참 나쁜 바람이죠. 그 순간 성도는 주님 주신 지혜를 발휘해서 기어이 지킬 겁니다. 그래서 이 바람은 결국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순풍이 될 겁니다. 조찬비님의 찬양 오늘 첫 곡으로 듣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4장 42절의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조수아의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먼저 듣고요. 위 러브의 나의 사랑하는 책.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연은요, 9167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셨어요, 신목사님. 네, 안녕하셨죠? 저는 한 달 넘게 교회를 못 가고 있습니다. 무릎 수술을 했기에 오늘은 방송을 들으며 말씀 듣고 은혜 누리며 있습니다. 때때로 목사님 방송 누르면 부드러운 음성에 또한 사연 읽으실 때 진심으로 동감하시는 마음에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셔요. 네, 9167님 사연인데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사연을 받으면 먼저 얼굴이 좀 빨개져요. 그리고 여름철에 막 얼굴이 후끈후끈해지면서 막 그러네요. 근데 읽으실 때 이제 진심으로 동감하시는 마음에 눈물 날 때도 있다고 해주셨는데, 이건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사연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정확히는 저는 이제 사연이 시각장애 때문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써서

그걸 하나하나 듣거든요. 근데 듣고 있으면 정말 공감이 가거든요. 네, 그건 누가 뭐래도 사실입니다. 때로는 방송 사고를 낼 뻔한 적도 많아요. 이건 방송에서 막 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막 저 젊은 애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훅 들어와야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어우, 정말 그 단어 하나하나가 가슴에 정말 쑥 들어오듯이 그렇게 깊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막 그냥 괜히 웃음도 나고 뭐 그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정확히 느끼셨네요. 근데 이렇게 같이 느낀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거 이해하겠어요? 이거 느끼겠습니까? 공감하겠습니까? 크리스찬이니까 이런 주 안에서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 생각 많이 들고요. 특히 정말 이 시간이 오늘도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해주셨잖아요. 너무너무 힘이 됐고요. 그리고 수고하셔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그냥 격려의 말로 들리는지.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요 이런 성도의 삶 살자고요. 나뿐 아니라 옆에 그도 돌아보고 격려하고 사람과 선행을 함께 격려하고 그렇게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보자고요.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들의 그런 삶이 담긴 귀한 사연들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여러분 앱을 이용하면 또 무료라는 거 알고 계시죠?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찬양 두 곡 띄워드릴 텐데요. 먼저 강찬의 회복을 명하시니 함께 듣고요. 이어서 홍성선님의 담대하라 함께 듣겠습니다.

인공지능, AI가 그야말로 자기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안의 작은 스마트폰 속에서 사람의 심리 상담까지 하고 있으니 AI 만능 시대로까지 회자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죠. 아니,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AI는 사람이 편의에 따라서 만들어낸 도구인 것을 망각하고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김효자, 모사가 되시는 주님의 능하심에 따르는 참 사람의 능력을 더듬는 것이야말로 참 지혜요, 명철이죠. 브라운 워십 앨범 중에서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진삼입니다. 이 시간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삶에 예기치 못한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으십니까? 오늘 방송가족의 시간에는 군성교 현장에서 청년들의 영혼을 살리고 목회자에서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셨으며 이제는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 희망을 노래하시는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좌교수로 섬기고 계시고 미래의 목회자들을 키워내고 계신 신현봉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극동방송에 정말 오랜만에 오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정말 여기 딱 들어서는 순간 그 고향에 왔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 아주 포근하고 좋았습니다.
0: 네, 정말 오랜만에 오셨는데 극동방송과 깊은 또 사연이 많으시잖아요. 소망의 기도에서 저랑 함께 또 진행도 하셨고 또 1분 칼럼으로 오랜 시간 방송 사역을 함께 해주셨는데요. 예전에 방송하셨을 때 그 당시를 돌아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1: 저는 극동방송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듣고 있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참 절감을 했거든요. 전화도 많이 받았고 또 그동안 이렇게 저는 군목이었기 때문에 전국에 제가 알던 교인들이 흩어져 지내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듣고 너무 반가워하시고 또 찾아오시고 그래서 아주 그 극동방송의 위력을 제가 많이 느꼈었습니다.
0: 네, 특히 군목 시절 육군 훈련소 성전 건축을 또 진행하실 때 목사님께서 네. 이렇게 진행하셨었잖아요. 그 당시에 기적 같은 이야기를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항상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지거든요. 2011년, 12년 제가 2년 동안 이제 훈련소에서 담임 목사로 섬겼는데요. 훈련소에는 1년에 14만 명이 들어와서 그 가운데 절반 정도 한 7만 명 정도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는 2년 동안은 한 12만 명 정도 이렇게 세례를 받고 자대로 이제 배치를 받았는데 그때 그 감격이 너무 저희는 생생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훈련소 교회가 이제 너무 열악하고 오래되다 보니까 네. 여름에 태풍이 불었어요. 근데 지붕이 일부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십자 탑도 다 무너져 버리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회의를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좀 도와달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잊을 수 없는 밤인데요. 김장한 목사님께서 주일밤 찬양예배 오셨어요. 그리고 밤예배는 이제 두 번 드리는데 7,000명, 8,000명 해서 15,0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비좁은 공간에 구멍은 뚫려 있고 지붕에 거기에 김장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너무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 훈련병들이 실로암을 부르는데 너무너무 뜨겁게 부르니까 그 다음 날인데 저한테 아침 6시인데 내가 어젯밤에 훈련소를 가보고 목사님이 진행하는 것을 보고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다. 너무 복음적이고 너무 은혜롭게 진행을 잘하더라.

0: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오늘 당장 서울로 좀 올라올 수 있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바로 기차를 타고 올라갔죠. 그랬더니 서울 극동방송인데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자마자 제 손을 딱 이끄시고는 여기 사인을 해라. 1억짜리 수표를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사인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내가 목사님 훈련소 건축하는 거 마중물로 목사님한테 줄 테니 이걸 가지고 무조건 건축을 시작해라. 내가 어젯밤에 보니까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 사실은 이 서울 국동방송도
1: 네,
0: 그 건축을
1: 네.
0: 지금 추진하는 과정이시더라고요. 저한테 내가 어젯밤에 훈련소 교회를 보고는 목사님부터 도와야 되겠다. 극동방송은 나중에 알아서 할 테니 훈련소부터 짓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정말 얼떨결에 목사님께 이끌려가지고 당장 스튜디오로 들어가자. 그래서 뭐 내가 만난 사람?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에게 이 자리에서 훈련소 상황에 대해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해봐라. 저는 아주 울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별별 수를 다 써도 제 힘으로는 한 160억 정도 드는 훈련소 교회를 지을 능력이 없습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극동방송 애청자분들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제가 막 이제 울먹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러면 계좌번호도 다 얘기를 해라. 그러면 목사님이 훈련소 도착하는 순간 아마 놀라운 일들이 기적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제 감사 인사드리고 논산 훈련소로 다시 내려왔죠. 그런데 내려오는 그 순간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목사님 말씀처럼 막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계속 이제 제 전화번호로 그리고 그 저희 군인교회 계좌로 이렇게 헌금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 극동방송 사연을 들으신 분들이 이제 여기저기 입소문을 내시면서 그냥 몇 주 만에 3억이 딱 그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기공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는 약 160억 정도의 헌금이 거쳐서 한국교회 전체가 연합사업으로 훈련소 교회를 새로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출발점이 김장한 목사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늘 가슴에 이렇게 기억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기적을 경험하셨네요.
0: 네.
1: 목사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크셨는데 또 이렇게 많은 우리 방송가족분들이 힘을 모아서 또 한국교회가 같이 힘을 모아서 논산훈련소 교회를 지은 것이 참 기적이고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0: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극동방송이 제가 이제 땅끝에서 태어났거든요.
1: 네.
0: 해남. 잘 잡히지 않는 그런 주파수로 어렸을 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주일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저도 중학교 학생인데 가르칠 선생님이 없어서 제가 가르칠 때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오는 그 찬양들을 베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훈련소에서 이 극동방송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가를 몸소 깨달은 겁니다. 할머니 권사님이라고 하시는데 이분이 극동방송을 듣고 콩나물을 이렇게 파시는 분인데 그날 하루 이렇게 파신 돈을 그대로 헌금을 해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이제 택시 기사 분이신데 당신도 훈련소 출신이시라는 거예요. 이분도 하루 택시 번 돈을 헌금으로 보내주겠다 하시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극동방송을 이렇게 쓰시는구나. 저는 그때 극동방송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1: 오직 복음,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극동방송이 이렇게 논산 훈련소에 또 이렇게 귀하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서 저희도 너무나 감사했는데요.
0: 지금은 이제 5천 명이 한 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저 때는 이제 2,200명 정도가 들어갔었고 나머지는 못 들어와서 계단에 교회 바깥에 연병장에서 이렇게 한 천여 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다가 예배는 못 드리고 돌아가고 그 친구들이 울면서 어머니랑 약속했는데 오늘 또 예배를 못 드리고 간다. 이 선착순으로 오니까 못 드리는 친구 한 천여 명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훈련병들이 이제 한 번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라는 것. 그것은 극동방송.

0: 방송에서 그때 이렇게 저희들의 훈련소 상황을 알려주시고 군선교를 이렇게 내가 할 수 있구나 하는 극동방송 애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오직 복음으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훈련소 교인들은 한 30가정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이 너무너무 극동방송에 대해서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때 그걸 다 현장에서 목격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극동방송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감사 감사드립니다.
1: 네,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군에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오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로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군목으로 오랜 세월 또 이 땅에 청년들을 품고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참 많은 우리 목사님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역이 있다면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0: 저는 이제 1994년에 이제 최전방으로 군목 입대를 했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최전방 철책 군목인데 자살을 하는 그런 병사를 목격을 했어요. 그것도 주일 저녁 찬양 예배 나왔다가 들어가서 부대 안에서 목 매달아 자살을 했거든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제가 굉장한 어떤 죄책감에 시달리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이거 빨리 그냥 단기로 끝내고 유학을 갔다 올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누군가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누가 지킬 것인가? 내가 이 일을 조금 더 하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이제 기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자살 예방 쪽에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이제 비전 캠프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3박 4일 부대에서 이제 적응을 못하는 병사들을 보내주셔요. 목사님이 좀 돌봐주셔요.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이 친구들과 이제 3박 4일 동안 같이 먹고 또 자고 같이 웃고 또 같이 울고 뭐 이러면서 이제 목욕탕에 가서 등도 밀어주고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의 문제가 부대 안에서 시작됐다기보다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연결이 돼 있구나.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과 조금 더 가까이에서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다. 이래서 이제 자살 예방 쪽에 일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로는 이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개 대대가 적과 싸우지도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한 개 대대면 500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통계상으로는 한 200명 정도로 나와요. 근데 통계로 잡히지 않는 또 병사들이 있거든요. 그 많은 생명들이 자살로 목숨을 끊는다라는 게 이제 너무 안타까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육군참모총장님이 그런 임무를 저희 군종병과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군종병과장님이 저에게도 그 임무를 이렇게 주셨어요. 누가 좀 할 사람이 없느냐. 그래서 그때 이제 세 명이 뽑혀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한 10여 년 동안 전군에서 확대 실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자살자가 이제 줄어들게 됐거든요. 그 일을 했던 게 이제 저에게는 굉장한 보람으로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척 또 힘들고 또 영외에서 이 목사님들 또 법사님들 또 이제 신부님들 또 교무님들 이제 이런 종교 성직자들이 우리끼리 이 병사들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보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저희들도 굉장히 이제 예민해지고 그런데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느냐. 부대 안에서 이런 것들을 고마워하시고 또 이 친구들이 전역한 지금도 연락이 와요. 그때 목사님 아니었으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경찰이 돼 있는 친구도 있고 연극하는 친구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아, 참 잘했다. 힘들었지만 올바른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행복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군 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초급 간부들 또 격오지에 있는 병사들 그리고 이제 이 중경 간부들도 그 심정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이 아빠와 떨어져서 지내는 군인 가정들 주말 부부 월말 부부 이런 분들이 군대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또 캠프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1박 2일

0: 일식 해드리고 그랬더니 이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셔요. 군대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게 너무나 혁신적이다.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면 군대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그런 가능성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자살 예방 비전 캠프, 그 다음에 인성 함양 행복 플러스,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이 저에게는 굉장히 군 시절에 또 아름다운 추억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1: 네, 너무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셨는데요. 그만큼 군성교의 중요성을 아셨기 때문에 어렵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묵묵하게 감당하셨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이 군성교를 위해서 애쓰시는 많은 후배 군목 목사님도 계시죠. 그분들 생각하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0: 한편으로는
1: 짠하시죠.
0: 짠하고. 네. 이제 저는 그걸 다 마쳤으니까 24년을 하고 나왔으니까 이제는 조금 객관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단하다. 대단하다. 고생길이 환한데 그래도 저렇게 열심으로 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 때보다 나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광주 31사단 군성교 입문예배를 다녀왔는데요. 그렇게 좀 후방 쪽에 있는 부대라고 그래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구나. 전군에서 가장 큰 해안선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는 그 강원도 이제 산악 3군단 예하에 5천 계단을 저희가 올라가 봤고 같이 위문을 하면서 이제 기도해주고 왔는데, 그런 데서 이렇게 외롭게 소초소초마다 한 40명 정도씩 그 지내고 있어요. 그 외로움들이 이렇게 팍 느껴지더라고요. 그 친구들의 유일한 희망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 그럼 목사님은 가면 또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가면은 그냥 빈손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돈을 탈탈 털어가지고 이렇게 수제 햄버거 같은 거 사가지고 가거든요. 수제 햄버거 같은 것을 목사님을 통해서 먹으면서 힘내라 그 한마디에 격려를 받고 또 몇 달을 버티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아, 군목이 왜 필요한가. 저희 때는 그냥 막 주먹 구구식으로 했지만 지금 군목들은 아주 이렇게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가지고 방문하고 또 우리 때보다, 우리는 초코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들은 보니까는 햄버거 아니면은 피자 아주 잘 위문을 하고 계셔서, 그리고 가면은 너무 병사들이 좋아하니까 목사님들이 계속 그걸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가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힘들지만 선배님들이 걸어가신 길을 저희들도 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우리보다 낫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우리 후배 목사님들을 정말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후배 군목 목사님들에게 따뜻한 격려 말씀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병사들도 군대에 이렇게 끌려왔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1: 네.
0: 저랑 대화들을 이렇게 나눠보면, 그런데 군목인 저도 사실은 24년 동안 갇혀 지낸 느낌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와서 좀 더 자유롭게 생활을 했었더라면, 유학이라도 갔다 왔다면, 이런 어떤 아쉬움들이 있거든요.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지금 후배 군목 목사님들이 그 길을 걷고 있잖아요. 굉장히 외로워요. 바쁘고. 어떻게 보면 군대 군목으로서 일도 해야 되지만 또 군인교회 담임 목사로서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전방이든 후방이든 명령이 떨어지면 어디든지 내가 원치 않아도 가야 되고, 그리고 주의관으로부터 또 평정도 받아야 되고 인정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병사들도 옛날 같지 않아서 이제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유문도 해야 되고 또 교육도 아주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PPT를 통해서 또 가르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목사님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인데 목사님, 절대 목사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외로워들 하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보내신 이유가 반드시 있다. 그것을 우리가 믿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 될 거다. 이 말씀을 우리 후배 군목 목사님들한테 꼭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정말 군 선교에 군목 목사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 네. 군목 목사님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목사님의 기도

0: 와 사랑이 있어야지만 또 군성교 복음화가 더 빨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후배 목사님들, 근본 목사님들 힘내시고 저희도 같이 기도로 동역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훌쩍 가버렸어요. 목사님 아직 목사님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도 안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서 목사님의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은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좌 교수로 섬기고 계신 우리 신현봉 목사님 함께하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방송가족의 시간 유신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극동방송입니다.
1: 라디오 예배. 라디오 예배 매주 이 시간에는 둔산성광감리교회 이웅철

0: 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말씀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여름사역 중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여름사역이라는 청년들을 보면서 저는 가수 남궁 오픈 씨가 불렀던 젊은이에 대한 노래 가사들을 떠올리고 한번 노래들을 좀 다시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타오르는 꿈을 먹고 사는 젊은이여 우리 모두 같이 흥겨우게 노래해요. 푸른 날에 펴고 꿈을 먹는 젊은이여 성남 파도처럼 이 자리를 즐겨요. 젊은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젊은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하면 꿈을 먹고 사는 젊은이라고 정의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어떤 특징이 있다면 여러 가지 특징을 얘기할 수 있는데 꿈의 측면에서 보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꿈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 아주 변명하게 그림으로 그리든지 아니면 글로 쓰지 않더라도 누구에게나 꿈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이 만드는 어떤 조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사람이 모이는 어떤 기업도 꿈을 가지고 경영해야 좋은 기업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도 성도들과 목회자가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그러한 교회 세우신 목표에 따라서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의 특징은 과거에 있지 않고 지금 현재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꿈이 갖고 있는 시제, 즉 어느 시점의 특징 때문에 우리는 꿈을 희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구절 가운데 전도서 9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전도서가 이제 그들이 갖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지혜를 시편이나 잠언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솔로몬의 이름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아주 분명하게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나 희망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걸어온 길을 보면 구약 전체에서 앞부분의 다섯 권의 책, 토라라고 불리우는 다섯 권의 책에서는 히브리인들의 노예 생활이 있고 또 노예를 탈출하는 출애굽 과정이 있고 또 새로운 땅에 정착하는 정착 과정이 있습니다. 하루도 평안한 날은 없었습니다. 내일을 잘 알 수 없었고 미래가 어떨지를 모르고 그 상황들이 그들에게 어떤 때는 노예 상태에서 어떤 때는 나그네로 어떤 때는 도망자로 어떤 때는 배고픈 유목민들로 그들이 삶이 주어졌지만 그때도 살아있는 생명 모두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아주 밝고 미래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유대교를 지금까지 존속하게 했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이들이 기독교라는 그러한 새로운 신앙 운동으로 오늘까지 영향을 미치고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또 어려운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기를 권했습니다. 시편 146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구약은 특별히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선물로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귀한 교훈들을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던 신앙의 굉장히 큰 원칙과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어디에 뒀는가 하면 하나님께 두었다고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맞으면 이스라엘 사람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예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두면 여러분

내 미래의 꿈은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또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하시는 그러한 미래 희망, 또 미래 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우리의 아이들이 누구나 갖고 있는 꿈을 갖게 될 텐데, 그 꿈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떤 뜻이나 혹은 내가 원하는 어떤 바람, 나의 바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신앙 공동체의 삶, 교회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에 희망을 두는 그러한 귀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밖에는 제게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 되십니다. 주님, 나는 어려서부터 주님만을 믿어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서 우리 나이가 되면, 부모님의 나이가 되면 그때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없을 가능성이 많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겪었던 것처럼 노예와 같은 아주 힘든 환경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지만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물도 없고 먹을 게 없어서 그런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어떤 인생의 때를 지낼 수 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밖에는 내게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심해왔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희망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미래, 또 우리가 꿈꾸는 미래,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규모로 나의 미래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하나님께 희망을 둠, 하나님의 뿌리를 둔 희망이 우리 영혼에 닻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꿈을 가진 사람, 희망을 품은 영혼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항해를 나아갈 때 거센 파도가 있어도 배가 전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거센 바람이 불어도 배가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폭우가 내려오고 몰아쳐도 버텨내면서 그 자리에서 생존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닿지 않은 역할이 바로 배에서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거센 파도에, 어떤 풍랑에, 바람에, 또 어떤 폭우에, 그런 환경 가운데도 배가 고정되도록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거센 파도나 세상의 거센 바람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어렵게 하겠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희망이 존재한다면, 희망의 돛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러면 그 배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 주었고, 이 여름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일은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너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었으므로,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은 아이들의 삶을 바른 길 가운데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여기 이끈다는 것은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물을 먹이기 위해서 쉴만한 물가로, 풀을 뜯기기 위해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지혜로운 길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믿음의 부모들에게 부과하는 부모의 역할이요, 부모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부모가 마땅히 지혜로운 길을 가르치고 부모가 바른 길을 이끌어주면 자녀들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이 이루어지나요? 첫째, 내가 걸을 때 너의 걸음이 막히지 않고, 여러분 인생의 걸음을 걸으면서 여러분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발걸음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려운 때이고 위기의 상황이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순간들이 그때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길과 바른 길로 가르치고 인도해 나오면,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걸음이 막히지 않고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박질을 하면 균형을 잃으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돌부리에 걸리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근데 한눈 팔다가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밖에서 뛰어도 그렇고 런닝머신에서 뛸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잠언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정말 믿음 있는 부모가 돼서 하나님께 희망을 둔, 하나님께 기초를 둔 인생은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때로 앞이 보이지 않아도, 때로 거센 파도 가운데 시달려도, 때로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에게 그 희망은 누가 아무것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젊은 날의 꿈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모든 젊은이들이 아직 젊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자기의 모습을 그리면서 꿈을 갖게 되는데 이 꿈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 가운데 소개해드린 이승장 목사님의 책 왜 나는 예수를 믿는가에 자기가 예수를 믿고 어떤 점이 바뀌게 되었나,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어떤 점이 바뀌게 돼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가를 설명하는 자리에 이런 구절이 있어서 제가 메모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나는 젊은 날의 막연하고 어렴풋한 꿈이 뚜렷하게 바뀌었습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먹고 산다고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데 그 꿈은 사실은 완전하게 뚜렷하고 선명하지 않습니다. 애매모호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아직 완전하게 형체를 갖추지 않은 막연한 것, 막연하다는 건 뭐냐면 뚜렷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렴풋한 것, 눈에 확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런 우리의 실제로서의 실체가 아니라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또 거울에 수증기가 낀 것처럼 어렴풋한 것이 젊은 날의 꿈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자기의 인생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뚜렷하게 꿈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을 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10대, 20대 때 제 인생을 향한 꿈도 있고 제 미래에 대한 꿈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여러 번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고 결단하고 또 나의 인생을 헌신하는 과정을 10대와 20대 내내 거치면서 막연하고 어렴풋했던 저의 미래의 꿈이 선명하고 뚜렷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습을 갖췄을 때가 1987년인데요. 1987년과 1988년에 저는 제 미래의 꿈을 그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아서 달아 없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이나 또 리더십 훈련 과정 가운데 들어오면 저와 함께 나누는 바울의 삶의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땅 가운데 가치 없고 하찮은 것에 내 인생이 쓰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선하고 거룩한 일 가운데 달아 없어지는 것처럼 쓰임 받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슷한 경험이 이분에게도 있었던 것을 제가 그분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의지가 약했기 때문에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는 사람이었는데 젊은 시절 30대 어렵고 힘들었지만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서 한국의 희망 때문이었다고 그는 아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업기 믿음의 공정투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제가 여러분에게 제일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이 결단하고 헌신하는 믿음을 가진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이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 갖고 있던 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던 미래의 희망 중에 내가 좀 더 온전하고 바른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실행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점검해 보시고 오늘이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점검을 이번 한 주간 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꿈과 계획과 희망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른 믿음을 갖겠다는 결단으로 인하여, 좀 더 제대로 믿겠다는 결단을 인하여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돌아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 여름에 우리는 나는 왜 믿는가의 문제를 놓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자라게 될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본 눈이 형성됩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철학과 가치관이 형성되고 신앙의 고민을 시작해서 신앙의 기초적인 고민과 또 의문을 하게 되면 똑똑한 아이들은 지혜로운 아이들은 반드시 아빠 엄마에게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빠는 왜 믿게 되었나요? 왜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부터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나요? 엄마는 따라다니던 믿음에서 자원하며 결단한 믿음으로 변화된 다음에 삶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지금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 생활이 정말 행복한가요? 이런 질문을 아이들이 할 때 여러분이 유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자녀가 정말 이렇게 중요한 반드시 거쳐야 할 질문을 할 때 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 없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답이 준비된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경험을 단호하고 분명하게 자기 목소리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해야 될 일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11절을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길을 가르치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인도하는 것, 즉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정직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이들이 이 자리에 있든지 아이들이 나이 들면 믿음으로 고민하게 되고 인생으로 고민하게 되고 40대, 50대, 60대 반드시 바른 길을 찾으려는 기회가 주어지고 노력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정에서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수장 목사님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했던 논의들을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저보다 훨씬 더 연배가 높은 분이니까 전쟁을 경험한 분이고 전쟁 후에 성장기에 어릴 때부터 전쟁을 우리가 겪었던 정말 후진국에 못 산 날의 가난을 경험한 분입니다. 이분은 미국을 동경하던 세대로 자라났습니다. 전쟁 중에도 또 그 이후에 전후 복구하는 데서도 미국의 역할이 우리나라 역사에 아주 크죠.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더 해봤으면 그런 선진국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든 시절을 20대, 30대에 보냈는데 그가 청년들에게 캠퍼스 전도하던 시절에 그를 아주 신실하게 보았던 선교사가 그를 추천해서 영국에 몇 년 동안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37살에 열렸다고 합니다. 영국에 있는 동안에 이분은 영국이 아주 대단한 나라로 보였답니다. 미국은 땅덩이도 크고 사람도 많고 워낙 자원이 풍부하니까 아주 대단한 선진국을 알았지만 영국은 우리나라랑 크기도 비슷하고 인구도 비슷하고 아주 척박한 환경이 많은데 정치, 경제, 사회, 과학, 기술, 문화, 대중예술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었다는 거죠. 왜 영국이 이런 나라가 됐을까? 그 이유를 그분이 영국에서 공부하고 영국에서 목회하면서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를 이룰 수 있었는가? 이것은 그분에게 신앙의 과제였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후진국에서 태어난 분으로 자기의 자녀들이 더 발전된 나라에 살기를 원하는 부모로서의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들을 보게 되었는데 이분은 이런 에피소드로 그걸 설명합니다. 여러 책에 소개되어 있는 얘기인데요. 한 아프리카의 조그만 뭐 자기 나름대로에는 왕이 영국을 방문해서 여왕에게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도대체 영국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여왕이 자기의 왕이 앉는 자리 왕좌 옆에 있는 옆에 자기의 탁자에 놓인 자기가 보던 성경을 들어올리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책이 오늘날의 영국을 만들었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국 생활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성경의 가치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부분에 실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이 수백 년 쌓여서 자기가 보는 선진국으로서의 영국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이 대답에 대해서 특별히 젊은 세대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2차

0: 2세계대전 이후에 주로 70년대, 80년대 이후에 유럽의 붕괴, 서구사회의 볼락을 지켜보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사회학과 사회학자인 필 주커먼은 영국이나 유럽 사회를 신없는 사회라고 규정한 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유럽의 선진화된 시스템은 지금 무너져가는 것 같지만 거기까지 오는 데는 적어도 300년간이 걸렸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300년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이 만든 기관이나 이런 교회와 같은 공동체들과 국가와 또 시스템을 개선하는 노력으로 인해서 지금 유럽이 누리는 자유나 복지나 아니면 예술이나 문화나 사회 구조가 정착되고 생긴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 성서의 가치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세대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유럽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쇠락해가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여러분 돌아보시면 한국 사회도 복음이 전해진 지 이제 100년에서 200년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중심을 이룬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목회자가, 또 수많은 기독교 기관들이 한국 사회의 중심을 이룬 것은 수십 년 난짓, 제가 보면 60년 정도의 세월입니다. 한국의 도시마다 마을마다 거리마다 교회가 있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만족할 일은 아닙니다. 수많은 목회자들과 여러분의 가정들이 3대, 4대, 5대 믿는 집안이고 수많은 목회자와 좋은 그리스도를 배출한 것도 자랑할 만한 일이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종교개혁 이후에 300년 이상을 노력해서 오늘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의 시스템과 자유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복지 제도를 가져올 수 있었다면 한국은 앞으로도 역사적으로 보면 시간적으로 200년은 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30년 적어도 10세대가 지나가야 300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세상을 향한 변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일을 바턴을 받아서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랫동안 중보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수십 년의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목회자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이룩한 것이나 누리는 것이나 영향력을 주는 것에 절대로 만족하지 않고 한국 사회 전체 아주 작은 부분에서 큰 부분까지의 시스템 전체를 성경의 가치 위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자녀들에게 그 사명을 주어야 하고 그 아이들이 우리의 뒤를 이어서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헌신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와 복지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원대한 미래의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꿈이 여러분이 꿈이 되기를 원하고 그 꿈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꿈에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그 꿈이 자기 자신의 꿈이 되어서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정말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계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의 미래 세대 생명의 나무를 심는 사역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놓고 기도하시는 이 여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 라디오 예배 지금까지 둔산성광감리교회 이웅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하셨습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둔산성광감리교회 지역번호 042-486-9191번 486-919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대전극동방송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국에 933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 안 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간혹 이럴 때가 있죠. 분명 나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을 찾았는데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소리나 기도할 힘조차 없어 울고 있는 누군가를 마주했을 때, 이럴 땐 나의 기도보다 그분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어쩌면 주님은 저분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나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향하게 하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누구나 그렇잖아요. 몸이 아프거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이 약해지고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강조하신 것 같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돕고 기도하며 함께 지어져가야 함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테너 조창호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 복된 주일에 함께하는 하늘 편지 문을 활짝 열었어요.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주일을 보내고 계실까요? 그런 이야기들 간략하게 나눠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을 신청하실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사연 주신 분들 중엔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 성경에서 성경책을,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밀키트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극동방송은 계속해서 썸머 스페셜로 여러분과 함께하며 이 더운 여름에 힘내시라고 은혜로운 찬양들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도 그렇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드릴 텐데요. 옹기장이가 찬양하는 기쁨 찬송 메들리로 함께하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와 그림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 편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서머 스페셜로 함께 하면서 은혜로운 찬양들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시간 보내고 계시겠지요?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9507님, 찬송가를 필사하며 듣고 있습니다. 더욱더 은혜롭네요 하셨는데 성경이 아닌 찬송가의 가사를 아마도 필사하며 듣고 계신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것도 참 의미로운 일이 되겠네요. 계속해서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1124님, 휴가인데 너무 이른 것 같아서 집에서 보냈고요. 오늘은 주일 식사 당번이라 식사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날씨가 무더운데 모두들 건강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휴가를 참 복되게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평안한 쉼 주실 줄 믿고요. 극동방송 들으시며 행복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곡 주는 완전합니다. 바로 이어드릴게요.

네, 귀여운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너와 나의 모습이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어느새 하늘 편지 맺을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끝찬양 전해드리며 인사드릴게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전해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한 쉼을 얻는 그런 한 주 꼭 지나시길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연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갈라진 땅 위에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지하교회 성도들이 보위부에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있는 한 지하교회 지도자는 아무도 그들을 구할 길을 찾지 못하는 그때 오직 아버지만이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서 모두가 목 놓아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왔다고 합니다.

하는데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우리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이사야서 49장 9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주의 백성들, 북한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남겨진 가족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아주옵소서. 그리고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복음이 다시 타오르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구원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더 크게, 더 깊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어둠 속에서도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북한의 회복과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첫 찬양은 박희봉 목사님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네, 길을 만드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찬양했습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신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지금 이 시간도 북한 땅을 향해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을 또한 기억했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최근에 보위부에 붙잡혀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방송은요, 북한에 남겨진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잊지 않기 위한 우리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외면하지 않기 위한 우리의 부르짖음이고 또 그들과 끝까지 함께 서 있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북한 땅의 회복과 또 한반도의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갈라진 땅 위에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북한의 생생한 선교 소식들을 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북한 땅 위에 더하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이 시간은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샬롬 모팅돌 선교회 정은주 간사입니다. 지난주에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치료하시는 역사를 통해 북한의 교회가 세워지는 상황을 나누며 기도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사형이 급증하는 북한의 상황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지난해 북한에서 사업이 성공하고 오만해졌다는 이유로 50대 부부가 처형당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처형당한 부부는

는 자전거와 오토바이 부품, 일반 자전거를 판매 수리 대여하는 개인 사업을 운영하며 평양 사동구역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에도 정식으로 등록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부업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어 지역사회에서 큰 손으로 불려지고 상품 가격이 비싸고 부부의 태도가 오만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은 부부를 체포했고 공동신문 후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부의 처형식은 주민 2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외 공간에서 집행되었고 당시 처형 광경에 대해 시장 운영자 등 모든 관리자가 참석해야 했기 때문에 어린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부모들이 처형식의 아이들을 데려오기도 했고 지나가던 중학생도 참관했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 모든 사업가는 우리도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최근 처형되는 사형이 선고되었던 144회 중 10회 이상 언급되었던 6대 사형 죄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한 영화, 드라마, 음악 등 외부 문화 및 정보 이용, 유입, 유포 등이나 종교 미신 행위 등 표현의 자유 통제 위반 행위가 29회로 전체의 20%로 가장 많고 코로나 이후 250%나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는 김정은 지시 및 방침 위반, 김정은과 당 그리고 국가 보위성 비판, 사조직 구성 등 주로 정치적 범죄가 26회로 18% 차지하고 국경 봉쇄 후 가장 큰 600%나 증가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고의살인 19회, 네 번째가 마약 밀매 및 사용 16회, 다섯 번째가 코로나19 구제역 통제 위반 행위이고 여섯 번째가 횡령과 부정축제 등의 순서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통계가 의미하는 것은 북한이 주민들의 사상문화적 통제와 처벌을 우선시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남한 영화, 드라마, 음악 등 외부 문화와 종교, 미신 등을 체제 존립의 위협으로 가장 두려워하고 있으며 김정은 지시 및 방침 위반, 김정은과 조선노동당, 국가 보위성 비판 등 정치범이 두 번째로 많은 것은 북한에서 사형 제도가 김정은 권력 유지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등 유엔에서 극악한 살인범에 대해 피해자 가족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공개 처형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의살인 외에 사형 죄목이 압도적으로 더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사형 우선순위가 국경 봉쇄 전에 치안에서 국경 봉쇄 후 문화사상 통제와 정치적 지배 강화로 바뀌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째, 늘어나고 있는 공개 처형이나 사형이 중지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이 존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사형의 죄목이 외부의 영상물이나 자료를 접했다는 이유인데 이것은 인간이 누려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북한에서도 외부 소식, 특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김정은을 신격화하는 북한의 독재 체제가 무너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민들은 굶주림에 지치고 죽어가는데 자신의 독재 체제 유지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언어나 행동이 발각되면 처형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포 정치로 북한 주민들이 두려움에 떠는데 하루빨리 북한의 독재 체제가 무너져 내리고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유를 누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에 늘어나는 사형이 그치고 독재 체제가 무너지고 주민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억눌림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득한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더 자세한 기도 정보와 실제적인 기도 동역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모퉁이돌 선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모퉁이도 선교회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눠주신 기도 제목을 갖고 이 시간 여러분 잠시 북한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찬송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과 함께 하시죠.

0: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상처난 땅 위에 복음으로 평화를 다시 심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웃꿈복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메이커스 교회 여주현 목사님의 주빌리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2: 갈라진 땅에도 복음은 흐르고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주현 목사입니다. 주니어 주빌리 사무총장으로 다음 세대를 통일 세대로 길러내고 있으며 서울에 있는 메이커스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모처럼 7월에 연휴를 보내게 됩니다. 제헌절이 2008년 이후 법정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면서 무더운 일상을 피해 잠시 쉼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자들에게 제헌절의 역사는 휴일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헌법에 따른 국가로 시작한다는 미래지향적 의미를 담고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은 공식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이 나라의 기초를 맡겨드린 날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제1대 국회를 개원하면서 당시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는 회의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면서 기도를 제안했습니다. 감리교 목회자에 기도했던 이윤영 의원이 대표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작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라는 사실은 지금까지와 앞으로도 대한민국 역사에서 무고한 자랑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역사를 외면하고 지우려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신자들도 기도를 단지 정신적이고 의미적인, 관념적인 개념으로 평가절하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실제로 인간사에 관여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기도로 시작한 나라라는 사실은 역사 속에서 바꿀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사실임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방법입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 출신 선교사 존 패트는 남태평양에 지금의 바누아투 제도의 탐나섬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그곳은 이미 원주민들에게 죽임당한 순교의 피가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섬에 들어간 뒤 어느 날 밤 원주민들이 패튼 선교사 부부의 집을 둘러싸고 해하려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집 안에서 아내와 손을 잡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원주민들이 갑자기 겁에 질린 표정으로 모두 도망쳐 버렸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선교사님을 해하려 했던 원주민 추장이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패튼 선교사는 그날 밤의 일을 물었습니다. 그날 밤에 왜 갑자기 겁에 질려 도망갔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추장이 오히려 선교사님에게 되묻습니다. 당신은 그날 당신의 집에 빛나는 갑옷을 입고 칼을 든 수많은 군대가 겹겹이 둘러싸고 경비 서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고 되묻는 것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이 바로 그들을 보고 놀라서 도망쳤던 것이죠. 패튼 선교사는 그제야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자들을 보내어 자신들을 지키셨음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실제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고 기도하는 자들의 그 삶과 가정과 또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성장과 발전, 번영과 지금의 평화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시작이 기도로 시작한 나라라는 사실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한반도에 앞으로도 실제적인 변화의 역사, 평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하나님의 동역자, 나라와 민족의 중보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메이커스 교회 여주현 목사였습니다.

지금까지 북녘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일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붙드는 소망은 분명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통일입니다.

어둠이 깊어 보일수록 하나님의 빛은 더 분명히 드러나기 마련인데요.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북한 땅 위에 우리의 기도를 더해 봅니다. 우리의 기도로 이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 길을 만드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방송.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0: 하나님의 방송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삐었을 때는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우선 다친 발목을 가만히 두고 쉬어야 합니다. 삔 발을 계속 사용하면 상태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염좌 부위에 얼음 찜질로 열을 식히며 놀란 근육을 진정시켜주는 것이 좋은 치료법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삐끗하고 하는 우리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 역시 발목을 치료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 가만히 멈춰서서 내 마음의 상처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마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찬찬히 들여다보는 것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유익한 시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첫 곡,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나유창의 목소리로 함께하고

어서 오세요. 또 오셨다. 반가워요. 오늘은 제가 노래 한 곡 불러드릴게요. 너무 빠지시는 말기?

0: 올여름은 나랑 같이 계속 극동방송 듣기로 약속? 썸머 스페셜.
1: 무더위를 날려버릴 썸머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구원으로 인도하는 국립합창단의 찬양과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것과 러브가 노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필립앱의 찬양과 나는 갈 길 모르니 지선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서툰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내가 준 작은 상처가 상대에게는 도저히 버티기 힘든 무게로 다가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상처받은 마음에는 잠시 멈추어 쉬어가는 휴식과 얼음찜질을 하는 진정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변명 대신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네고 상대가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쿠마시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T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누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친구들, 극동방송 2016 썸머 스페셜로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도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은 사연을 하나 소개하며 방송을 시작하고 싶어요. 7215번 어린이의 사연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1: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저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이번 주에 성경 암송을 했는데 많이 떨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서 끝까지 잘했습니다. 다음에도 씩씩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0: 우와,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담대하게 성경 암송을 했다는 7215번 어린이의 사연이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담대하고 용기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지요. 7215번 친구, 멋진 사연 감사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담대하게 말씀도 전하는 친구가 되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기에 짠! 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친구들이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이지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믿음으로 짠! 찬양을 함께 드리며 우리는 쥐어린이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오늘 첫 곡으로 믿음으로 짠!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전도사님 교회 친구들은 지난주에 체인지 업이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비록 유치부 어린 친구들이지만 여름 성경학교 시작 전부터 성경학교를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학교를 준비했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 친구들의 눈빛은 마치 눈에 보석을 가득 담아놓은 것처럼 반짝였어요. 작은 즐거움에도 기뻐하고 그 작은 즐거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친구들을 바라보는 전도사님은 참 행복했답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GR이니 방송을 듣는 모든 친구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친구들로 변화되길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놀라운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요. 지금 방송을 듣는 우리는 GR이니 친구 중에는 이미 여름 성경학교를 마친 친구들도 있고 앞으로 시작될 여름 성경학교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미 여름 성경학교를 마친 친구들이라면 성경학교를 통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또한 앞으로 성경학교를 하게 될 친구들도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학교를 준비하면 좋겠어요. 친구들, 우리의 2016 여름 성경학교가 정말 특별한 시간이 되며 믿음으로 짠! 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짠!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믿음으로 짠 찬양과 LJU 작은 예수의 모임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 계속해서 신나게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옹기장이 키즈의 하나님 나라, 국제 윙윙스쿨의 내 마음의 한자리, 이렇게 이어서 듣겠습니다.

친구들,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지하린이 주일 방송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지하린이 시간에 듣고 불렀던 다양한 찬양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입술의 고백,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길 바래요. 친구들, 한 주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며 이 여름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전도사님은 토요일 이 시간에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예수님 만나 변화되었네.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1: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을 본문으로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 할 때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성립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군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누구를 믿냐면 하나님을 믿죠. 근데 그 하나님은 다른 종교나 다른 데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럼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사도신경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했던 사도신경의 내용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할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복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 나를 죄에서 구속하신 구세주가 될 뿐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내 삶의 신앙을 내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내 삶의 습관으로 만들고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내가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신앙이다. 잠깐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에 사건은 반드시 내가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오시는 그 주님과 그 사이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는 거죠. 이 종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종말을 앞두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막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시간은 정해져 있고, 또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심판하신다 그러고, 우린 개인적인 종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롭게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세 가지로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복음을 따라 살아라. 복음, 진리를 따라 살아라. 두 번째는 때를 분별하라. 때를 분별하라.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흐름과 같이 거기에 기대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해서 자세히 주의하여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로 하면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의 삶이 끝나기 전에, 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끝난 겁니다. 이 세 가지로.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어차피 종말,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거나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그 때가 내 삶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원칙은 복음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49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라고 말씀합니다. 참 난해하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이 가진 상징성이 사르고 태워서 본질을 드러내는 심판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판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우리가 나라는 뭐 영토, 주권, 국민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반적인 표현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세상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우연히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물질이고 현실이고 현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믿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 창조해서 우리가 벗어났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바로 귀한 일들을 우리는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인생 기준을 가지고 가는 사람하고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51절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말씀은 많이 혼돈을 주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동쪽을 향해서 간다 할 때 자연스럽게 내 등은 서쪽을 향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그 세계관과 그리고 내가 가치관과 자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 세상이 가장

이루어진 것, 이 땅에는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삶에 있어서 선택도 다르고 삶의 방법도 다르고 추구하는 목적과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잖아요. 아, 우리가 싸우고 분쟁과 다툼이 있달지라도 예수님이 가시면 그곳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왜 이런 충돌이 일어난다고 주님께서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고 하신 말씀이 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하는 그 말씀의 의도는 이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런 평안은 궁극적인 평안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구원은 진리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전까지 일어나는 것이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죠. 진리에 대한 갈등이 얼마나 깊고 심각한 것인가. 주님은 결코 나눠줄 수 없는 가족 간에도 분쟁과 다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은 진짜 구원을 위해서 가짜를 분리시켜야 되고 정의를 위해서는 불의를 구분해야 되고 진리를 위해서는 거짓을 분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진리가 진정한 진리라면 이 진리를 내가 믿는 우리는 세상의 것을 믿고 사는 사람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로 하여금 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면서 그 진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들에게도 영역이 미치도록 기도하는 그것이지 그 갈등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빛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세상에 이 빛이 왔어요. 오셨어요. 예수님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어둠이 그 빛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어둠이 빛을 알지 못하니까 빛이는 우리와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데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들까? 더 분란과 어려움만 일어날까? 예수 믿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더 어렵죠. 왜요? 우리는 이 땅의 기준으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 땅의 삶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어려워져 간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워지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하지 않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 붙들고 하나님 주님 오실 준비를 하고 우리의 종말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삶, 바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54절부터 5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리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에는 과학적 지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자연현상을 보면서 조만간 닥쳐올 기후에 대해서 짐작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것, 우리가 밖에 나갈 때 우산을 준비하는 것, 옷을 준비하는 것, 이런 비유는 56절의 말씀을 하시기 위한 겁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명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과 다가올 심판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거나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 시대의 특징, 이 시대를 움직여 나가는 사상적인 특징, 그것이 문화가 되어서 우리 일상 속에서 깊게 파고들어 있는 사상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게 돼 있다.

예를 들면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삶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선택하는 거야. 요즘 아이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안 합니까? 아이들이. 아,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간섭하지 말라고. 그것이 단순하게 아이들이 뭐 머리가 자라서 그런 얘기한다고 생각하지만 시대의 흐름 속에 영향을 받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고한 너희여 떠나라. 뭐 어디서 많이 듣는 광고죠. 상업 문구나 소셜 뭐 네트워킹이나 아니면 광고나 영화나 그 다음에 드라마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숨어 있다는 거예요. DNA로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당신대로 옳은 모습이 있습니다.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내대로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 뭐예요? 서로 간섭하지 말고 나도 너 것 인정하고 너도 내 것 인정하자. 참 좋은 말 같죠. 근데 이게 다원주의라는 거예요. 다원주의. 그러니까 이 다원주의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리고 물질 중심적인 이 세상의 흐름이 영화 속에 노래 속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보이지 않게 배어져 있다는 거예요. 상대주의와 해체주의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해체주의라는 건 뭐냐면 지금 네가 알고 있고 네가 믿고 있는 이 모든 이것들은 해체되어야 된다. 새로운 질서가 세워져야 된다. 그 생각과 사고를 계속해서 넣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의 영향을 받게 될 때에는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절대성이 부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정말 절대성의 가치, 그 다음에 우리가 절대 절망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이 부분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이 세상에 흘러가다 보면, 저 영국의 문호 체스터톤 얘기처럼 물을 따라 흐르는 고기를 보라, 반드시 죽은 고기라. 살아있는 고기는 이 시대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위에서 내 삶을 결단하고 이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고 아 저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이 세대가 그래 흘러가는데 여기저기 봐도 다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고 영향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성도 나에게서 무너지고 모든 것이 상대고 상대화되어서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다원주의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물질 중심적이 되고 현실적인 것이 되고 현세적인 것이 되고 그리고 모든 것에서 주인은 너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 사상과 생각이 문화나 모든 환경 속에 숨어 있다면 대체 무엇을 가지고 나를 새롭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바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외에는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잣대가 없어요. 시편 1편 1절 2절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는다는 그 사상과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삶의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조명하고 나를 살피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바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의 다림줄이 되어서 내 인생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다림줄이라는 것은 뭐냐면 건물에 벽을 세울 때에 수직으로 잘 쌓았는지 그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무거운 추를 달아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비틀비틀하게 되어 있죠. 여기에는 내 인생관이 살아오면서 벽돌 쌓듯이 쌓아졌는데 바로 똑바로 쌓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쉽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성공, 정체감, 내가 배웠던 것,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으로 쌓아진 내 인생의 벽은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로 볼 때 이것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 7장에 보면 무너져가는 북이스라엘 그들은 죄 가운데 살지만 죄가 된 줄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들어가면서 내 인생이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무엇이 내 삶의 문제인지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뭐 이렇게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보다도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내 행동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내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뭘까? 다양한 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새롭게 하는가? 정말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며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삶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57절부터 59절까지 보니까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고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다가올 심판을 위해서 분별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무리들이, 지금 말씀, 예수님 말씀 듣는 무리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가를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라는 것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마치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가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빚을 많이 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빚을 많이 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데리고 같이 둘이 법정에 가는 거예요. 재판장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그 재판장에 가면 너는 필히 그 빚 때문에 감옥에 갇힌다. 한 푼이라도 다 갚지 않고는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길 가는 그 길에서, 인생의 길에서, 가는 길에서 거기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뜻은 뭐예요? 빚을 다 갚아라. 그 뜻이에요. 이 화해한다는 단어의 원형은 아필라소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떠나다, 놓아주다. 그런데 법적 관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걸어가는 이 인생의 길 여정에 있는데 이 여정에 있으면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진 빚을 다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듣는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 빚은 우리가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갚을 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씀 나눈 것처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단어예요. 이 표현은 뭐냐면 다 이루었다, 그렇게 표현되죠. 그런데 이 원래 이 용어가 상업적 용어로 물건값을 완전히 다 치루었던 의미로 그렇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칠 때는 우리가 빈 허물과 죄의 모든 빚을 다 갚았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갚아주셨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갚아주셨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죄의 형벌로부터 영원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화해다. 그리고 그런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되는 걸 말씀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 인생의 종말이기 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다 탕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0: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우리는 이미 그 죄에서 씻음을 받았어요. 다 탕감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내가 그 빚에서 탕감 받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공로가 아니다. 내 힘이 아니다. 난 스스로 이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다. 이 빚을 갚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다. 이것을 증거하고 이것을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함께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우리에게 남은 숙제가 있다면 뭘까요? 내가 내 자신하고 화해해야 돼요. 내 자신하고 화해한다는 건 뭘까요? 내가 나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날마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무너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우리는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용서할 것은 용서하시고 화해하셔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용서함을 받은, 죄의 탕감을 받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주님께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시대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듯이 화해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웃과 그리고 가족들 간에 화해하고 사랑하는 귀한 삶을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02-962-0727번 동안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위험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복들을 즐겁게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찬송 소리가 혹은 따뜻한 미소 한 번이 또는 남을 위한 작은 손길 하나가 위로의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길 바라면서요.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힘있게 찬양드리며 걸어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첫 찬양입니다. 야곱의 축복, CCM 클래식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무엔의 찬양, 그리고 오늘의 첫 찬양이었죠. 여러분을 힘차게 축복했던 야곱의 축복이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에게는 이겨낼 만한 강한 팔이 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소프라노 고선혜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돈모엔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기쁜 소리 들리니 크룩스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찬양의 동산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김대환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성 그리고 더 프레이어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이 흐르는 찬양의 동산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김순주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 앞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정성스럽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순간순간 그 사랑을 기억하며 즐거움으로 찬양 부르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호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운전을 하다 보면요, 터널을 지날 때가 있는데요. 한 2, 3분이면 통과할 수 있는 터널이 차가 밀리거나 또 그 안에 사고가 나서 1시간 이상이 걸려 터널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 터널을 지나면서 오랜 시간 또 1시간을 기다려도 좀 힘들긴 하지만 걱정이 되지 않는 것은요, 이 터널은 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죠. 그 터널이 빨리 끝날 줄 알고 힘을 내서 살아가는데도 몇 개월, 1년, 2년, 길게는 10년, 20년의 광야의 길을 걸을 때가 있죠.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며 그 끝에서 만나게 될 영광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오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문을 열겠습니다.

해지율의 광야를 지나며 오늘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터널 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낙망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은 것, 그 절망 가운데 있다 보면 반드시 끝이 있으니 여러분 절대 낙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터널과 같은 절망 가운데 함께 걸어주시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 가운데 잘했다고 하시며 안아주실 거예요. 이 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임마누엘을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타산을 넘어 험곡의 거도 아이사야 61이 함께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아이사야 61 그리고 나비월십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전자단 캠퍼스 월십에서 은혜로다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데요, 어둠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이군요. 이 어둠이 지나가고 반드시 아침이 오면 여러분 신뢰하시면서요, 우리 영혼의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켈리가 부르는 곡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를 함께한 곡이죠. Soul's Anthem.

더리 켈리가 부른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솔 산템과 함께 했고요. 페란드 올테가의 탄수가 최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There's power in the blood 그리고 힐송의 주품해줘 스틸 함께 들었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그래요. 이사야 말씀이죠. 43장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요. 분명히 어려움들을 또 어두운 터널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우리가 해야겠지만 때로는 그 터널 안에서 광야의 시간 가운데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함께 걸어가시면서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같이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강찬이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세 곡 예수님은 누구신가 강찬의 음성으로 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장인영의 음성으로 구주 예수 의지함이 남의

찬양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은요, 민수기 6장 말씀이죠. 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에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이 축복의 말씀을 담아 이 시간 이 방송을 듣고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하며 듣고 싶습니다. The Blessing, 카리조베와 또 Elevation Worship이 함께 부른 찬양을 들려드리면서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아름다운 찬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의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을 섬기는 주향감리교회 박형민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갈라디아서 6장 말씀 소개할게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나의 일을 살피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자랑할 것이 쌓이는 삶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자기의 짐을 혹 살피지 않고 외면하고 있진 않은지, 내가 해야 되는 마땅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할 때 우리의 삶은 자랑이 아니라 때로는 숨는 부끄러움이 되겠죠. 하지만 내게 주어진 각각의 일들을 스스로 살필 줄 알게 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랑이 가득한 삶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의 수많은 모임 가운데서 각각 내게 주어진 내 일을 잘 살피고 있는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지혜로운 청지기 같이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며 이야기가 있는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한옥 목사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으로 가득 채우라 라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전도서 5장 2절 3절 말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아, 이 말을 꼭 해야 했는데 못했다라는 후회보다 그 말은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괜히 했다 하고 후회하는 것이 훨씬 많다. 침묵을 지킴으로써 사태가 잘못되는 횟수보다 괜히 입을 열어서 사태를 악화시키는 케이스가 훨씬 많다. 흙탕물이 맑아지게 하려면 맑은 물 위에 계속 흘러가게 하면 된다. 우리의 더러운 언어를 정화하려면 일단 침묵하며 성령의 생수가 계속 내 안에 흘러들게 하면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거룩이 내 안에 보다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된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 한마디 말로 다른 이들을 살려주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다. 주님과 침묵하며 늘 교제하면 내 영혼에 은혜가 충만해진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입술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는 기쁨의 언어, 격려의 언어, 비전의 언어를 주시고 그 말을 흘러가게 하신다. 진실을 말해도 상처를 안 주는 말, 밝고 유머가 있으나 천박하지 않은 말, 쉽고 간결하지만 깊이가 있는 말, 감정적이지 않지만 따뜻하고 은은한 말. 당신의 언어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당신의 입술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변화시키게 하라. 당신의 말이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다.

경외하는 삶 가운데서 막을 수 없는 계획이라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는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민수기 14장 38절 말씀. 다른 사람들의 결정과 불순종이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취소시킬 수 없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당신에게 영향을 끼치겠지만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또 당신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두려움과 불신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삶에서 하려고 하신 일을 다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주된 사명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위한 경건한 지도자로 섬기는 것이었다. 백성이 아직 광야에서 떠돌고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면 그 백성을 인도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지도자들을 그 나라에 경건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두셨고 그 결과 그들은 앞으로 올 세대의 영적 지도력의 모델이 되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기억하라. 아무도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대한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시면 아무도 멈출 수 없다.

존 버니언의 기도학교 가운데 성령이 오시면 내 영혼이 안식한다 라는 제목의 글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올바르게 기도하고 싶다면 기도할 때 성령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올바르게 기도하기를 원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생명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 양손을 들어 올린 것이 위대한 일이었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안식하지 못하면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입술로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멉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마태복음 15장 7절 9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이상스레 열리지 않은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지 않고 자꾸만 헛생각이 들고 집중이 안 되는 경험도 했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 고정시켜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일단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면 저는 움직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교만하고 위선적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비로소 참다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86편 11절에서 12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화를 돌리오리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의 성령이 없으시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할 때 주님의 성령이 저를 들어 올리십니다. 성령님이 제 마음을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십니다. 기도를 할 때 제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도록 성령님이 저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성령이 저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들을 간구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저로 하여금 이기적인 욕망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십니다. 저로 하여금 일관성 있게 말하고 행동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님으로 감화 감동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 생애가 기도의 복된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경미 목사와 함께하는 가정예배,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제2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결국은 우상을 품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자신으로 바뀐 삶은 자신을 위해 우상을 반드시 만들게 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우상은 세상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하늘의 것, 땅의 것, 땅 아래의 것으로 우상을 만들며 그것에 절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때로는 물질이, 명예가, 정욕이, 때로는 사람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에 기대고 살아가게 되지요. 사람들 자신에겐 우상에 기대어 살아가는 모습이 마땅한 처세술로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결과를 만나게 합니다.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지요. 사랑의 반대말이 질투가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 우리를 그냥 쉽게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은 우리를 끌어당기기 위해 극한 사랑의 감정인 질투로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로 선포하시며 그 죄를 3,4대에 이르는 저주로 치리하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지려고 했던 그 모든 우상들을 능히 파괴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질투를 통해서 우리를 그만큼 강렬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독하리만큼이나 큰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또한 너무나 큰 감사의 제목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를 쉽게 놓아버리지 않으시고 때리시면서까지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시고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파괴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따스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나에게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온전히 잡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은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는 대세를 따르라고 새롭고 매력적인 우상들을 안겨주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온전히 지켜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속 헛된 우상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예배하는 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시편 39편 1절 말씀입니다. 내 행위를 조심할 줄 알고 혀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입에 재갈을 먹일 줄 아는 모습이 삶의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 주님 닮아가는 내 삶을 제대로 만들어가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루하루가 계속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을 축복하며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주의 한 감 유계를 섬기는 박형민 목사였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천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성 주위를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성 주위를 7번 돌며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군사작전도 아닌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었지만 백성들은 아무 말도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7일째 마지막으로 성을 돌고 백성이 큰 함성을 지르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 성벽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거나 명령대로 성을 돌았다 하더라도 의심을 가득 품고 돌았다면 여리고 성은 과연 무너졌을까요? 결코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역사적 사건의 교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고 순종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종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를 음악으로 표현한 작곡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여성 작곡가 우효원의 성가 여리고 성과 여호수아로 성가 이야기 문을 열겠습니다. 한국적인 선율과 리듬으로 두려움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명령, 성을 돌며 크게 외치는 장면, 성이 무너지는 모습까지 마치 영화처럼 상상하게 되는 곡입니다.

우효원 작곡 여리고성과 여호수아였습니다.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성가 이야기. 다음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교회 칸타타 중에서 BWV 147 헤르스 운트문트 운트타트 운툴리번 마음과 입과 행동과 삶으로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곡은 1716년경에 작곡된 것이지만 그로부터 7년 뒤 1723년 7월 2일에 현재의 형태로 개작되어 초연되었습니다. 이 칸타타는 트럼펫과 오보의 군을 넣어 편곡함으로써 한결 밝고 축제적인 느낌을 주고 있는 곡입니다. 곡은 모두 10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설교 전과 후로 나누어서 연주가 되었기 때문에 1부와 2부로 구분되는데요. 1악장부터 6악장까지는 1부이고 7악장 이후부터는 2부에 속합니다. 이 칸타타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1부의 끝곡인 6악장과 2부의 끝곡인 10악장 예수 마이네 프로이데 예수 나의 기쁨이라는 코랄입니다. 그럼 1악장부터 함께 하시겠는데요. 1악장은 합창으로 마음과 입과 행동과 삶으로 이 칸타타의 제목입니다. 트럼펫으로 주제가 연주되면 마음과 입과 행동과 삶으로 라는 가사가 자유로운 푸가 형식으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마음과 입과 행동과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가식 없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심을

바흐의 칸타타 BWV 147 헤르츠 운트 문트 운트 타트 운트 리번 마음과 입과 행동과 삶으로 중에서 1악장 합창 마음과 입과 행동과 삶으로 였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2악장은 현악기의 합주에 받쳐진 통주저음 반주로 테너가 레시타티브로 축복받은 님이여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악장은 알토아리아로서 오 영혼이여 부끄러워할 것 없노라를 노래합니다.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 영혼아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의 구세주를 고백하여라. 그분이 아버지의 얼굴 앞에서 너를 당신의 자녀라고 말하시리라. 그러나 이 땅에서 그를 거리낌 없이 부인하는 사람은 그가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 그분에게 부인당하리라.

바흐의 칸타타 BWV 147 헤르츠 운트문트 운트타트 운툴리번 마음과 입과 행동과 삶으로 중에서 2악장 테너 레시타티보 축복받은 이미여와 3악장 알토아리아 오 영혼이여 부끄러워할 것 없노라 였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곡은 4악장 베이스 레시타티보입니다. 완고한 마음은 권력자를 맹목적으로 만들고 최고 권력자의 발을 왕좌에서 밀어떨어뜨린다 라고 이야기하는 레시타티보인데요. 통주 저음의 특징 있는 음영에 의해 장식되고 있고 중간부는 레시타티보라기보다 아리오 소재입니다. 통주 저음이라는 음악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는 17, 18세기에 유행했던 즉흥 연주 기법을 말합니다. 즉, 저음부인 베이스음을 지속으로 하고 있으면 연주자가 그 저음에 어울리는 음들을 사용하여 윗성부를 완성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지는 5악장은 소프라노 아리아 예수여 길을 만드소서입니다.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길을 마련해 주소서 나의 구세주여 믿음 깊은 영혼을 선택하시고 은총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소서

바흐의 칸타타 BWV 147 헤르츠 운트문트 운트타트 운틀리번 마음과 입과 행동과 삶으로 중에서 4악장 베이스 레스타티보와 5악장 소프라노 아리아 예수여 길을 만드소서였습니다. 다음은 1부 끝곡으로 이 칸타타에서 가장 유명한 곡 6악장 예수 마이네 프로이데 예수 나의 기쁨이라는 코랄입니다. 이 곡은 마지막 10악장에 가사를 달리하여 예수가 머무심은 나의 기쁨이라는 곡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이 코랄은 바흐의 음악을 대표하는 합창곡 중 하나인데요. 마태순환곡이나 다른 칸타타에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합창곡이기에 이 곡만 따로 떼어서 연주하기도 하고 피아노나 오르간은 물론 관현악곡으로도 편곡되어 널리 연주되고 있는 곡입니다. 예수여 나의 기쁨과 소망이여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니 행복하여라. 오 내가 그를 단단히 붙들고 있으니 아프고 슬플 때면 그가 내 마음에 활력을 주시네.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니 그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당신을 내어주시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찢어진다 해도 나는 예수님을 놓지 않으리.

바흐의 칸타타 BWV 147 헤르츠 운트문트 운트타트 운틀리번 마음과 입과 행동과 삶으로 중에서 일부 끝곡 육악장 코랄 예수 마이네 프로이드 예수 나의 기쁨이었습니다. 다음 7악장부터는 설교 후에 이어지는 2부인데요. 2부는 서정적인 테너 아리아로 시작하여 알토의 레시타티보와 베이스의 아리아로 이어지다가 피날레는 1부의 마지막인 6악장의 가사를 바꿔 부르는 코랄 합창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먼저 7악장 테너 아리아 도와주소서 예수여입니다. 통주 저음의 반주에 의하여 노래하고 있는데요. 첼로 반주에 새딧다는 표의 음영이 특징적입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고백하도록 도와주소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당신을 내 구세주로 부르게 하소서. 믿음 속에서 침착하게 내 마음이 늘 주님 사랑으로 타오르게 하소서. 이런 가사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147 헤르츠 운트문트 운트타트 운틀리반 마음과 입과 행동과 삶으로 중에서 2부 첫 번째 곡 7악장 테너 아리아 도와주소서 예수여 였습니다. 다음은 9악장입니다. 트럼펫에 의해 화려하게 시작되는 베이스 아리아 나는 노래하리 예수의 상처입니다.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기적을 노래하며 입술로 그분께 예물을 드리리라. 그는 사랑의 언약에 따라 나약한 육신과 세속의 입을 거룩한 불길로 강하게 단련하시리라.

바흐의 칸타타 BWV 147 헤르스 운트 문트 운트 타트 운트 리번 마음과 입과 행동과 삶으로 중에서 고악장 베이스 아리아

나는 노래하리 예수의 상처였습니다. 다음은 이 칸타타의 마지막 시박장 코랄입니다. 예수 마이네 프로이데, 예수 나의 기쁨. 바흐의 음악을 대표하는 선율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코랄입니다. 앞서 들으신 일부의 끝곡인 6악장과 같은 곡조이나 가사만 다를 뿐입니다. 예수는 언제나 나의 기쁨, 내 마음의 위안과 활력이시네. 예수는 모든 고난을 막아주시니 내 삶의 힘이 되고 내 눈의 기쁨이고 태양이며 내 영혼의 보배이고 환희이시네. 그러므로 나는 예수를 마음과 얼굴에서 놓지 않으리. 이런 가사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147, 헤르츠 운트문트 운트타트 운틀리븐. 마음과 입과 행동과 삶으로 중에서 마지막 시박장 코랄 예수 마이네 프로이드의 예수 나의 기쁨이었습니다.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린 성가 이야기. 오늘은 바흐의 칸타타 중에서 BWV 147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리고성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주간도 순종하는 삶 이어나가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김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M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극동방송을 예청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원의 찬송의 찬송지기 음악목사 김성식입니다. 내원의 찬송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방송가족들과 함께 찬양의 제단을 쌓는 회중찬송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제물로 받으시고 예배하시는

우리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간파한 호프만 목사의 찬송인 주의 주실 화평은 성도가 깊게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또 소망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든 그 모든 것에 앞서 행해야 하는 일은

네, 고성현님과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린 주의 주실 화평이었습니다. 작자가 미상인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으니는 소명과 충성에 관한 주제 찬송으로 부름받은 성도가 평생 어떤 삶으로 충성해야 하는가를 잘 표현하고 있는 찬송입니다. 1절에서 5절의 가사가 점진적으로 천국을 향하는 성도의 생활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찬송이죠. 4분의 2 박자를 선택했는데요. 너무 느리지 않게 부르는 것 중요합니다.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길이 잘 섬기리로다. 4절 가사입니다.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찬송가 322장에 수록된 찬송으로 신성북교회를 섬기셨던 오병수 목사님이 시를 쓰고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학창을 역임하신 이영수 교수가 작곡을 한 찬송 우리는 부지런한을 다음 찬양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소망과 충성을 주제로 한 이 찬송은 그리스도인들의 노동관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나라와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 우리는 땀을 흘려야 하며 이렇게 얻어진 물질은 가정을 지키며 선교를 위해 사용해야 될 것을 노래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베스퍼스 합창단이 찬양드립니다.

거신 목사가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젊은 시절 목회할 때 설교했던 제목이 떠올랐는데 시편 55편 6절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로다 라는 말씀과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고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날개에 관해서 전한 말씀이 묵상이 되면서 영감을 받아 쓴 시가 너무나 많은 성도가 은혜를 받는 찬송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입니다. 무디 전도단의 찬양사역자였던 아이라 센키가 작곡을 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은혜의 찬송이죠. 성결대학교 콘서트 콰이어가 찬양드립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내영원의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찬송은 주 날 불러 이르소서입니다. 작사자 프린세스 리들리 해버가리 1872년 4월 28일 한 노동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지은 이 찬송시는 로마서 14장 7절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요. 이 찬송시는 주제가 개인의 신앙을 말하고 있어 공중예배에서는 사용에 적절하지 못하지만 비커스테트 주교는 이 찬송시를 해버가리 가장 귀중한 교회에 대한 공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캐논빌이라는 제목의 이 곡은 슈만의 야상곡의 한 멜로디를 1839년에 편곡을 한 그런 곡입니다.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썩을 흙과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만 사모하며 사니 주여 내 작은 이름 기억하옵소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작사조로 많이 알려진 메리 카터 여사의 찬송시입니다.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은혜의 찬송입니다. 조이풀 챔버 콰이어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경배 찬송은 주일 예전 예배의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반드시 드려야 하는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노래한 찬송시로 되어 있는데요. 내원의 찬송에서는 매번 한국식 경배 찬송을 선곡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경배 찬송은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입니다. 삶이 찬양이 되고 찬양을 삶으로 고백하는 저 방송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제작에는 문명선 PD, 저는 찬송지기 김성식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Praise Praise Bridgini ya.이사야 43장 2절 말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When you pass through the waters, I will be with you. And when you pass through the rivers, they will not sweep over you. When you walk through the fire, you will not be burned. The flames will not set you ablaze. Isaiah chapter 43 verse 2. Amen. 헬로 에브리원, 해피 로드스 데이. 여러분 행복한 주일입니다. 예배 잘 들으셨죠?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Praise Praise and this is Jeannie Yu. 늘 애청해 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지니 유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눈 시간입니다. I am very happy that you are back everyone. You know, there are times in life when the waters seem deeper than we expected. 네, 우리 삶에는요, 생각보다 물살이 깊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Sometimes we face challenges that leaves us wondering how we will make it through. 때로는 어떻게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을지 막막한 그런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But today's scripture offers us a promise, not just advice.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하나의 약속을 들려주는데요. God does not say you will never face deep waters. 하나님은요, 너희는 깊은 물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Instead, He says, when you pass through the waters, 대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What a comforting promise.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요. 그런 약속입니다. Just the river continues to flow around the rocks in its path. God's grace continues to carry us through every season of life. 네, 강물이 바위를 만나도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듯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도 삶의 모든 계절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그 사실 기억하자고요. We may not know what lies ahead, but we will never walk alone.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닥칠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 걸어가지 않는다는 그 사실 기억하자고요. As we spend this time together, may our hearts be strengthened by the assurance that God is always with us.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용기를 주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We're going to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songs, everyone. Hope you are ready. Come on, let's go.

0: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at FEBC.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1: 'The prophet Isaiah spoke these words to God's people during a time of deep uncertainty.
0: 이사야 선지자는요, 깊은 절망과 불안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1: They had lost their homeland and many wondered if God had forgotten them.
0: 그들은 나라를 잃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 But instead of saying you will never face trouble, God gave them a greater promise.
0: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아무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 He said, I will be with you.
0: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 Think of a child crossing a river with a loving father. The river is still there and the current is still strong.
0: 네,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 강을 건너는 아이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강은 여전히 있고 물살도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1: What gives the child courage is not the absence of danger, but the presence of the father.
0: 이 아이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위험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함께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1: Perhaps that is the message God wants us to hear today.
0: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도 바로 이것인지 모르겠습니다.
1: The waters may rise, but we do not face them alone.
0: 물이 깊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물을 혼자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The one who created the rivers walks beside us every step of the way. 그 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에 함께하신다는 그 사실요. And that promise is enough to give us strength for today and hope for tomorrow. 그 약속 하나만으로도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고 또 내일을 향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을 기억하자고요. Amen.

0: Amen. As we close today, let us carry one promise with us.
1: 네, 오늘 우리 마음에 정말 이 주님의 이 한 가지 약속을 꼭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0: When you pass through the waters, I will be with you.
1: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0: Notice that God did not say if you pass through the waters.
1: 하나님은 혹시 물을 지나게 되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0: He said, when you pass through the waters.
1: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0: There will be rivers to cross in every life.
1: 우리의 삶에는 누구나 건너야 할 강이 있을 것입니다.
0: There will be tears, unanswered questions, and days when our strength feels small.
1: 눈물이 나는 날도 있을 거고요. 또 답을 찾지 못하는 순간도 있을 거고요. 힘이 이제는 다 한 것 같이 느껴지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0: But there is one thing that never changes.

그러나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We never cross those rivers alone. 우리는 결코 그 강을 혼자 건너지 않는다는 그 사실요. The God who formed the mountains, who knows every star by name, is also the God who gently holds our hand. 산을 지으시고요.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손을 다정히 붙잡고 계십니다. One day we may look back and realize that what we feared most became the place where we experienced God's presence most deeply. 언젠가 뒤돌아보면 가장 두려웠던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가장 깊이 경험했던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So whatever river lies before us this week, let us take the next step in faith. 이번 한 주 또 우리 앞에 어떤 강이 놓여 있든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어보는 겁니다. Because His promise is greater than our fear and His presence is stronger than the current.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두려움보다 크시고요.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어떤 물살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Everyone, thank you for spending time with me today. And let us not forget,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 하나님 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 것 잊지 말자고요. I'll be back next time, everyone. And He loves you and I love you too, everyone. God bless you. Jeannie Yu였습니다. Bye.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날 어미새가 어떻게 새끼들을 보호하는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새끼새들은 너무 작고 연약해서 작은 빗방울 하나에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미새는 자신의 날개를 활짝 펴서 그 작은 몸들을 품 안으로 깊숙이 밀어넣는 것이죠. 밖에서 아무리 거센 폭풍이 몰아쳐도 어미새의 품 안은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요새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에도 세상의 차가운 시선이나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문제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폭풍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 정말 괜찮을까? 이런 불안함이 자꾸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어미새가 날개 아래 새끼를 품듯이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의 날개 아래에 두고 덮으시며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그 세심함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폭풍 속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에 꼭 안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든지 세상의 기준에 여러분의 가치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세상의 두려움을 잠시 내려놓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눈 곳이었습니다. 슈아그림의 손방패, 쿠스타운십의 주품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은 유한한 육체가 아니라 영혼의 생사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예,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참새가 적은 금액에 팔리는 이 사소한 일까지도 아시고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빛난 사람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머리털의 수까지도 세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온전히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머리 감으실 때 머리카락이 몇 가닥 빠졌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수까지도 알고 계실 정도로 우리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간단한 기도만 드려도 그래 내가 너의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 다 안다 하시며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도요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품으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제이송의 나의 연약함 아시는 주님, 웨이홈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신현재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네, 세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제이송의 나의 연약함 아시는 주님, 웨이홈의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신현재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왕궁은 이 신하들이요 늘 불안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왕의 기분을 살피느라 불안하고 혹여나 눈밖에 날까봐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지요. 하지만 들판의 참새를 보시면 이 녀석들은요 왕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 눈치 안 봐요. 그저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노래하고 날아다니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의 권력에 눈치 보며 살 때 우리는 늘 불안한 이 신하의 인생을 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눈치를 보느라 지친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그저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 아래서 참된 자유를 누려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한웅재 목사님의 공중나는 새를 보라, 옹기장의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가 밴드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네, 세국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공중나는 새를 보라, 옹기장이의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가 밴드의 줌 있는 사람 일어나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는 망망대해 위에 아주 작은 배 한 척이 떠 있었습니다. 배 안에 탄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파도만 바라보고 있었겠죠. 하지만 만약에요, 상상을 좀 상상력을 우리가 동원해서 거대한 거인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본다면 그 배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는 이 거인의 눈에는 그 파도가,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이 작은 사람은 너무나 두려운 이 파도가 그저 작은 물결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는 인생의 시련이 거대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배 안에 사람처럼 두려워

실려갈 수밖에 없죠. 그 막 거대한 파도 인생의 시련 때문에. 하지만 그 배를 붙들고 계신 거대하시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파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시련일 뿐이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덮치는 그 파도보다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더 크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하며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김명식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리스너즈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위미션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김명식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리스너즈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위미션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길가에 핀 이름 없는 들꽃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꽃을 화려한 장미나 백합과 비교하면서 가치를 매기기도 합니다. 들꽃은 이 장미나 백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화려한 옷보다도 작은 들꽃을 더 아름답게 입히고 계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때로는 스스로가 초라해 보이고 세상의 화려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은 그 어떤 명품보다 귀한 존재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랑해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가장 좋은 옷을 지금도 입히고 계신다라는 믿는 믿음, 이것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느끼시는 열등감은 세상의 잣대일 뿐인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은 그 자체로 가장 존귀한 작품,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면서요, 마지막 곡 류수영의 나의 안에 거하라, 윙윙의 하나님의 작품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6주간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데요. 이번에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테마로 별그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세 가지 열매 여러분과 함께했고요. 이번 주부터는 이웃을 향한 열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네 번째 오래 참음, 다섯 번째 자비, 여섯 번째 양선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세 가지 열매는 이웃을 향한 열매라고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고요. 마지막 자신을 향한 열매 세 가지는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번 주간 오래 참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려고 하는데요. 누구나에게나 다 필요한 열매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요, 부당한 대우나 어려움 속에서도 보복하지 않고 굳건히 견디는 인내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니의 인내였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가 예람 월십의 오 신실하신 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신청곡을 잘 받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테마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선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 나갈 때 아는 찬양이면 함께 따라 부르기도 하시고요. 또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난다면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이룬 자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인내와 자비와 양선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열매는 이웃을 향한 열매라고 합니다. 인내의 스승인 욥이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죠. 사탄의 맹 비난에도 불구하고 입술로서조차도 죄에 참여하지 않았던 욥. 그 욥의 인내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이 인내가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소망이 있어서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이 시간도 지나가리라.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시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절을 지나고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주 안에서 소망을 갖고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로 이 찬양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릴까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누는 말씀과 찬양 가운데 참된 평화와 위로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실 이번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 별그대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인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한 가지 열매에서 아홉 가지의 성품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인데요. 이 아홉 가지 열매를 우리가 산 가운데 꼭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삶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기 때문이겠죠. 그 소망을 끝까지 가지고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가 바로 이 삶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소망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사역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 안에서 인내를 이루며 오래 참으며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들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저도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KBC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원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짧은 말 속에는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도 또 병든 여인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죽음의 위협 앞에 있던 바울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두려움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담대하라. 날마다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리춘즈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은 이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의 음성 따라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김동현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송정미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인피니트 밴드의 행군 나팔 소리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피아월십의 십자가 군병들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켈틱 월십의 살아계신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포힘의 The Love of God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아이노스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아이자야 61의 예수 따라가며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리스너스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팀 뉴 월십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캠프 제이 월십의 예수가 보이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AJ 월십의 세상이 아닌 주를 보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M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무언가를 조금 더 마음을 쓰고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어떤 존재, 또는 내가 갖고 있는 꿈, 목표를 위해서는 더 마음을 쓰고 때로는 더 사랑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구원하셨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도 더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분에 대한 의심, 또는 더 신뢰하지 못했던 불안함,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온전히 의탁하는 것, 내 마음을 맡기고 내 앞길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 그러면서 주님을 항상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길이겠지요. 우리 극동방송의 가족 여러분들, 특별히 저 북녘땅에서도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더욱더 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면서 내 삶의 주관자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내 주인이신 주님을 더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에 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또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에 계신 방송가 좀 모두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를 통해서 함께 하고 계실 텐데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방송 실시간으로 듣고 계시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금 또 무얼 하며 듣고 계신지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이나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는데요. 5212 성도님께서 늦은막히 지금까지 차량 운전하고 계시대요. 남들은 다 자는 시간에 밤에 운전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극동방송이 있어서 오늘도 졸음을 쫓아내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극동방송의 시간이군요. 저도 운전하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면서 5212 성도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깨어 있으시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이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이 시간에도 함께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나눠주신 5212 성도님께는 저희가 졸음을 좀 쫓으시라고 원두커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저 북녘 땅에서도 방송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하시는 분들, 혹시 탈북민분들 가운데 또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가운데 탈북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또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꼭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도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간증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또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도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우리 곁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 가운데 신앙인 분들의 간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보실 분은 남성분이십니다. 탈북민 분들 가운데 남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분은 또 북한에서 음악을 하셨던 분이세요. 하지만 가족을 위한 일에 나섰다가 결국에 누명을 쓰고 탈북길에 오르셨다는 이태연 집사님의 이야기.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날 가운데 하나님이 이 집사님의 삶을 어떻게 이끄셨을지, 먼저 북한에서의 일상을 지금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1: 먼저 이 귀한 자리에 지어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첼로로 찬양을 드리며 지금까지 살아온 탈북민 이태연 지혜인입니다. 이 지혜인이 오늘 나와서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제 암혹한 생활에 너무나도 그 소름돋는 그런 일이 있었고,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바뀌어진 그 모습을 이야기 나누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특별하게 뭐 제 잘한 건 없고요. 반생을 사람으로서 받아야 될 대접을 한 거 못 받고 벌레보다 못한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 살아온 거.

저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고요. 또 자랑삼아 하는 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조금 좀 북한에서는 키가 좀 컸어요. 좀 이렇게 체격이 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제가 운동을 했어요. 육상을. 그러다가 중학교 올라가서 14살 때, 13살 때 그 예술대학이에요. 근데 저희 학교가 총 1000명이 되는데 그 1000명 중에 제가 뽑혀갔어요. 그거 다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저는 지금 와서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때는 모르고 했지만. 1000명 중에 한 명이 뽑혀가서 제가 이 첼로로 배웠어요. 저 어려서부터 좀 뭘 하면은 좀 짓궂기 잘해요. 남들이 다 잘 때 우리는 자지 않고 하루 두 시간씩 잤어요. 남들이 뭐 연습하는 소리 딱 들리면 자다가도 일어나 또 나가요.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는데 그 과정에 제가 또 이렇게 뽑혀서 군대 갔어요. 옥가로 뽑혀가지고. 김일성 특강에 제가 군기예술로도 갔어요. 군경훈련도 받고. 그래서 군방으로 7년을 하고 제대돼 왔는데 지금까지는 나는 그때까지도 살아가면서 뭐 좀 잘난 체하면서 좀 많이 뽐내고 다니고 재인이 됐거든요. 근데 재인인 거 알았으면 좋겠는데 몰라요. 세뇌당해가지고 야 응당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보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한마디로 소, 돼지 길러서 그냥 잡아먹어도 뭐 어떻게 말 못하잖아요. 딱 똑같아요 그렇게. 그렇게 살다가 제대됐어요. 저는 특각이라는 거는 김일성 특각인데 군견 가지고 경호를 했거든요. 근데 대화도 좋고 살아가는 건 괜찮았으니까 세상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집에 가보니 완전 딴판인 거예요. 아니 세상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사는가 하고 그래서 다 그렇게 산대요. 배급 안 주지요. 월급 안 주지요. 신발이 없지요. 비료가 없지요. 아니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사는가 하고 저는 집에서 하룻밤도 못 자고 다시 부대 갔어요. 군복만 하던 그게는 그래도 좀 많이 여유가 돌아가거든요. 그래 가서 쌀 다섯 포대, 50kg짜리 다섯 포대, 그리고 비누 또 이렇게 박스로 다섯 박스, 심지어 이렇게 백포천을 줘요. 한 30장 가지고 오고. 어쨌든 간에 뭐 도와야 된다는 거 다 가져왔어요. 가난구제는 하나님도 못, 그 임금님도 못한다고. 이거 가난구제라는 게 제가 그렇게 가져와도 한 달 되니까 다 없어요. 근데 제대돼 와서 본 그 북한 땅은 멍땅 사기. 북한은 강도라는 거 뭐 아이들이 이 빵을 먹고 가는 그것도 막 빼들어가고. 저는 너무 이게 사람 뭐 하품하는 세월에 이빨 뽑아간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눈 뜨고도 다 이렇게 뺏겨가는가. 야 이건 나라가 망했다 이랬어요. 나서면 진짜 굶어 죽는 사람들. 어디서 와서 이거 자빠져서 그 죽는지. 아니 하루에 보통 두세 명씩 봐요. 저는 역전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역전 대합실에 매일 아침마다 나가는 시체가 보통 12개. 그런 생지옥을 저는 직접 목격하면서 야 이거 북한에서 태어난 거 왜 이렇게 후회되고 내가 이 산에서 이 태어나서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도 그런가 보다고 살았어요. 살다가 한국을 오게 된 계기가 제 아들이 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애가 너무 똑똑했어요. 4살 때 유치원 보냈거든요. 공부하라고. 하루 갔다가 와서 가방 열어보니까 그게 편지가 한 장 왔어요. 선생님 편지. 아 선생님 우리 아들 잘 봐줘서 이런 편지를 보내줬구나 하고서 감사해서 봤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총성 이 아이를 공부시키려면 유리 두 장. 그 다음에 땔감. 땔감은 또 이게 한 집에서 거의 한 달씩 뗄 수 있는 땔감. 그것부터 보내라 하고. 그리고 부식물 값을 보내라는데 돈 총 계산해보니까 한 집에서 두 달 먹을 식량 그 값이에요. 그걸 내야만이 공부시킨대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애를 어떻게 공부시키고 애를 어떻게 앞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 새끼 돼서 그러기보다도 봤을 때 너무나 안쓰러워요. 저도 잘 안 돼가지고 좀 속상했는데 제 아들까지 저처럼 잘 안 되는 건 보기 싫더라고요. 그 찰나에 아 돈이라도 벌자 하고 함흥에 개구리 기름 싸러 갔어요. 집에 있는 텔레비 팔고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다 팔았어요. 돈 다 만들어가지고. 그래 갔다가 한 달 만에 집에 와보니까 집에 가택을 맞았어요. 밥줘서 와가지고 저희 집을 가택을 놨는데 이 천적을 뜯었어요. 천적 뜯었네. 그 천적 안에 뭘 감싸나 해가지고 여기 두고 가운데 두고 저 자꾸지 두고 이렇게 세 군데 뜯어놓고 그리고 심지어 이 구둘 언돌 있잖아요. 그 언돌 바닥까지 또 다 뚫렀어요. 이렇게 다 까가지고 그리고 보호마루가 있는데 보호마루 밑에 이게 땅이거든요. 그 땅도 1m를 팠어요. 밖에 창고 땅이란 땅은 다 뜯어봤어요. 근데 없으니까 저희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들이 집에 나타나는 즉시 그러니까 보고하지 않으면 추방시키겠대요. 뭐 늙은이들 구소리 두구소리 속이 바들바들 떨리잖아요. 무서워가지고 너 어디 갔다는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 보니까 나 도무지 억울해서 못 참겠더라고. 그래서 그 알아봤어요. 뒤로 알아보니까 누가 신고했는데 신고자가 누구냐면 저희 동네에서 우리 집에서 제일 밥을 많이 얻어먹은 사람. 제가 제일 사랑해주고 제일 이뻐해주고 제일 이렇게 믿었던 그 사람이 우리를 신고했어요. 중국을 도망갔다고. 보이지도 않는 것도 있어요. 이게 말하면 국정원. 그 친구하고 물어봤어요. 친구도 저를 보자면 야 너 중국 안 갔구나 이러죠. 내가 중국 갔대요. 그러나 경찰 있잖아요. 걔가 내가 중국 갔다고 이렇게 말해가지고 야 가는 그렇게 갈 사람이 아니다 하고 아니다 했는데 끝내 갔다고 신고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내가 가게당 중국밖에 못 갈 것 같아 하니까 야
가는데 잡혀만 오지 말래요. 잡혀오면 자기네 골치

0: 예쁘다고. 알았다. 나 진짜 간다. 그렇게 말한 게 그게 바로 실천에 옮겨진 거예요. 그다음부터 도무지 이거 살지 못하겠더라고. 그 가사면은 집이 식구들 살게 해주고 형제들도 살게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있는 돈 가지고 집도 다 수리해주고 창고도 새로 다 짓고 그 속죽도 다 허물고 새로 다 해주고 그래서 이거 엄마가 살 수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게끔 다 해주고 만약에 그래도 살기 힘들면 집 팔아가지고 그 큰 누나네 집에 가라. 그럼 너네는 어떻게 하냐? 나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죽지 않으면 잘 살라 가니까 어디 가는지 물어보지 마세요. 가서 연락도 기대하지 말고 그게 석 달 동안에 그 계획을 다 세놓고 정작 오자니까는 무섭더라고요. 잡히면 어떻게 하지? 잡힐 걱정을 하게 되면은 계획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단 계획을 해놨으니까나 잡힐 바 치고는 다 죽자 우리. 옷소매 요런 데다가 약을 엿어요. 약이라는 게 앞편을 엿어요. 팔소매 여기다가는 면도 칼날 있잖아요. 요만하게 잘라가지고 바쁘면 이걸로 동백 딱 자르려고 그 매 사람마다 다 그렇게 다 이어주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든든하더라고. 야 이제는 잡혀서 끌려가면은 죽기보다 더 못하기 때문에 죽자. 애는 안 죽인다. 그래 놓고 든든해가지고 떠났어요. 그래 떠나다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저희들이 한국까지 그렇게 빨리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그때까지도 모르고 모든 게 다 우리가 운수 좋아서 이렇게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운수 좋아서 여기까지 한국까지 툭 들어왔는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천국이에요. 뭐가 천국이냐면 북한에서 부러웠던 게 돈도 아니에요. 쌀도 아니에요. 불. 이 불. 두 번째 물이에요. 물. 수돗물 자체는 구경도 못하고 암녹하고 나서 물 깃는 것도 통제를 해요. 시간별로 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물 길어. 그 시간 지나게 되면 막 난리예요. 뭐 서로 잡아가고 붙들어 가고. 그래서 야 나는 제발 물만 좀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나라면 난 좋겠다 했어요. 그런데 한국 오니까 이게 아니 수돗물은 계속 나오는데다 전기는 한 번도 그 뭐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게 밝은 세상이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잖아요. 쌀? 북한에서는 그 다음에 쌀이에요. 세 번째가 쌀이에요. 근데 한국은 쌀을 잘 안 먹는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게 천국에서나 있을 일이 아닌가요? 이거? 아 좀 이게 좀 격동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국 가서는 저는 정말 천국을 느꼈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이 천국보다 진짜 천국을 저는 또 봤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하나님 우리를 탈북민들을 불러주셨잖아요. 저희들이 탈북민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저는 교회를 10년 동안 다녀도 하나님 몰랐댔어요. 솔직히 부끄럽지만 그러니까 제가 죄인이 된 거예요. 아직도 죄인에서 못 벗었죠. 한국 와서 생활이가 중국처럼 너무나도 만족을 느끼며 살았는 기간이 딱 6개월 됐어요. 6개월부터 저한테는 시련이 왔어요. 저희 처갓집에 8명이 오다가 그 중국에서 8명이 오다가 잡혔어요. 그거 살려야 되니까나 이 마누라가 와서 이혼한 마누라한테 전처인데 미용실에서 일했거든요. 미용실 원장님하고 야 사람부터 살리라. 중국 돈 10만 원이면 사람 뽑아주겠다는데 근데 우리가 돈이 없어요 했더니 자기네가 돈 꺼줄 테니까 사람부터 먼저 살리라.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아무 이자도 없이 그냥 돈 500만 원씩 다시 사람 다 꺼내놨어요. 근데 중국도 10만 원이가 여기서 다 보내고 나머지 그 수수료까지 다 떼고 나니까 1800만 원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정착금 받은 게 300만 원 남았어요. 브로커비 주고 나서 정착금 받은 게 300만 원 있었거든요. 그래서 1800만 원 집이 돈 몽땅 탈탈 들어서 몽땅 보냈어요. 보내고 난 다음 날에 제가 암 걸렸어요. 암 진단 받고 국립병원 입원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은 네가 아직 여기 와서 만족을 느끼고 살면은 하나님을 알래야 알 것 같지 않으니까 응당 겪어야 될 고난이 찾아온 거잖아요. 근데 그때라도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는데 암진단 딱 받고 밖에 척 나서니까 돈도 없지 아무도 걸렸으니까 야 나는 깜짝 못하고 죽었구나 했거든요.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눈물이 자꾸 나오니까 나 이게 머리 이렇게 쳐들었어요. 눈물이 뚜루루 자꾸 떨어지니까 이렇게 하니까 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눈물이 여기서 이렇게 딱 고이니까 하늘이 이렇게 진한 황토색 있잖아요. 그런 색깔로 이렇게 보이고 하는데 어쩌다 머리 새까맣게 하게 되면 여기로 눈물이 이렇게 많이 고이는 것은 처음 봤거든요. 우르륵 떨어져요. 눈물이.
1: 한국에만 오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았지만 이태원 집사님에게는 큰 빚도 생기고 또 암 진단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도 듣게 됩니다. 한국 정착 초기 이태현 집사님의 이 어려운 시간들 어떻게 견뎌내셨을까요?

동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다음 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을 공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바레인과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하고 미국의 군사 행동이 계속되면 중동의 원유와 가스 수출을 전면 통제하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또한 연합뉴스는 러시아 지방정부가 북한 환경미화원 채용을 추진했지만 북한 측이 높은 임금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돼 대신 아프리카 노동자를 채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청년들에게 과거 혁명 가요를 다시 보급하며 행복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따를 때만 얻을 수 있다는 충성 교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7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노사 합의가 불발돼 사용자 측 제안이 표결을 통해 최종 채택됐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영국의 앤 공주가 HD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를 방문해 한영 조선방산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양국의 오랜 조선산업 인연을 재확인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한국어가 올해 공식 초청 언어로 선정된 가운데 한국 공연들이 잇따라 매진이 되며 현지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탈북 청년 크리에이터들이 쇼폼 영상을 통해 북한의 음식과 연애, 생활 문화를 소개하며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창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종전협상을 위한 접촉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다음 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란의 주요 사회 기반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또다시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이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며 협상장에 나오지 않는다면 발전소와 교량을 모두 무너뜨리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또 미국의 대이란 공습은 자신이 중단을 결정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 과정에서도 발전소와 교량을 공격 대상으로 여러 차례 거론했지만 아직 대규모 공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미국과 이란이 현재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공개하고 협상은 군사적 압박이 뒷받침될 때만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외교적 협상과 군사적 압박을 동시에 활용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해석되는데요. 미국과 이란이 물밑 접촉을 이어가는 가운데서도 양측 모두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중동 정세의 긴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바레인과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기지를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는데요. 혁명수비대는 이번 공격이 미국이 이란 남부의 군사시설과 연안 거점을 공습한 데 대한 보복이라며 바레인의 셰이크 이사 공군기지와 쿠웨이트의 알리 알살렘 공군기지를 동시에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쿠웨이트 국방부는 탄도미사일 한 발과 순항미사일 5발, 드론 33기를 탐지해 대부분 요격했지만 해군 함정 한 척이 피해를 입고 군인 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바레인 정부도 공습 경보를 발령한 뒤 다수의 이란 발사체를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발표했는데요. 혁명수비대는 미국의 군사행동이 계속되는 한 보복 공격도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중동지역에서 단 한 방울의 원유와 가스도 외부로 수출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또 미국의 공격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더욱 늦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추가 군사 행동에 나설 경우 예상하지 못한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을 다시 높이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에도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러시아 오렌부르크 시가 환경 미화 등 공공 업무에 북한 노동자를 투입하려고 했지만 임금 문제로 협상이 무산됐습니다. 오렌부르크 시는 환경 미화원에게 월 5만 5천 루블, 우리 돈 약 106만 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북한 측은 월 1,400달러에서 2,100달러, 우리 돈 약 200에서 300만 원 수준의 임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렌부르크 시장은 북한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매우 높아 채용을 희망했지만 시 예산으로는 해당 수준의 임금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결국 북한 노동자 대신 세네갈 출신의 노동자 31명을 채용해 거리 청소 업무를 맡겼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 노동자들이 실제로 그 정도 임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북한 당국과 중개업자들이 해외 파견 노동자의 임금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구조에서 러시아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이용해 더 높은 금액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노동자의 실제 임금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해외 파견 노동이 외화 확보를 위한 북한 당국의 중요한 수입원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외부 문화에 영향을 받기 쉬운 청년층의 사상 이탈을 막기 위해 충성 교양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함흥시 청년동맹은 최근 공장과 기업소 청년 조직에 과거 혁명 가요인 나는 생각해를 일제히 보급하고 청년들에게 가사를 암기하도록 한 뒤 노래의 의미를 해설하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에서는 가사에 담긴 당 중앙 불빛, 향도, 당의 품 등의 표현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과 연결시키며 행복과 미래는 오직 최고 지도자를 따를 때만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김일성과 김정일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였지만 이번 교육에서는 모든 해설을 김정은에게 집중시키며 충성심을 고취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는데요. 이는 김정은을 선대 지도자들과 같은 절대적 수령으로 부각하려는 우상화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청년들에게 행복과 미래가 김정은을 따르는 길에만 있다는 인식을 심어 체제의 결속을 강화하고 외부 문화 확산으로 흔들리는 청년층의 사상적 이탈을 차단하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혁명 가요를 활용한 사상 교육을 통해 청년들에게 당과 최고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반복적으로 주입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700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320원보다 380원, 3.7% 인상된 수준으로 3년 만에 인상률이 다시 3%대를 기록했는데요. 노동계는 최초 12,0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수준의 동결안을 제시했으며 막판까지 모두 12차례 수정안을 내며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심의 촉진 구간과 권고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노동계의 1,730원과 경영계의 1,700원 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한 결과 사용자 측 안이 채택됐습니다. 지난해에는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올해는 다시 표결로 결정됐는데요. 이번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대 약 298만 명으로 추산되며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한 뒤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도급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과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등 제도 전반을 논의할 제도 개선 추진단을 올해 하반기에 설치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영국 국왕인 찰스 3세의 동생 앤 공주가 방한 이틀째인 지난 14일 HD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찾아 조선소와 엔진 공장 등을 둘러봤습니다.

N공주는 정기선 HD 현대 회장 등 경영진을 만나 선박 건조 현장을 살펴보고 HD 현대중공업이 영국 방산 기업들과 추진하고 있는 협력 현황에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영국 롤스로이스의 함정용 가스터빈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영국의 방산 업체들과도 함정 생존 장비와 잠수함 무장 체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방안에서 N공주가 방문한 국내 민간 기업은 HD 현대중공업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영국 정부가 국가 차원의 조선산업 육성 전략을 추진하며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보로 해석되는데요. HD 현대와 영국의 인연은 1970년대 울산 조선소 건설 당시 영국 바클레이 은행 등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500원권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 그림을 보여주며 조선소 건설 계획을 설득한 일화는 지금도 한국 산업화의 상징적인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HD 현대는 영국이 회사 성장의 출발을 함께한 중요한 협력국이라며 앞으로도 조선과 방산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공연예술축제인 프랑스의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올해 한국어가 공식 초청 언어로 선정된 가운데 한국 공연들이 잇따라 매진이 되며 현지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공식 초청작 47편 가운데 9편이 한국 작품으로 채워졌으며 한국 작품이 공식 초청된 것은 28년 만입니다. 축제가 열리는 아비뇽 시내 곳곳에는 한국어 안내판이 설치됐고 한국 전통 연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 긴 연희 해체 프로젝트 1은 전성 매진을 기록하며 공연 내내 관객들의 브라보 환호를 받았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지는 상상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안무라며 한국 공연의 예술성을 높게 평가했는데요. 제주 4.3 사건을 소재로 한 섬 이야기, 해녀의 삶을 담은 물질, 판소리 공연 눈눈눈 등 다른 한국 작품에도 현재 관객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낭독 공연에는 프랑스의 국민 배우 이자벨 위페르와 한국 배우 이혜영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며 현장에 마련된 한국 문학도서전에는 한강 작가를 비롯한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큰 인기를 끌며 일부 도서는 품절될 정도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들은 한국 공연 예술이 현대사의 아픔과 삶의 이야기를 품격 있게 담아내며 유럽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연합뉴스는 탈북 청년 크리에이터들이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 등 쇼폼 영상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소개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과거에는 탈북 과정이나 북한의 정치 인권 문제를 주로 다뤘다면 최근에는 음식과 연애, 학교 생활, 군대 문화 등 북한 주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탈북 유튜버 북한 남자 탱고는 북한의 데이트 문화와 학교 생활, 놀이 문화 등 시청자들의 다양한 질문에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답하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탈북 크리에이터 김서아 씨도 북한의 스마트폰과 피부 관리, 여름철 생활상 등을 소개하는 쇼폼 영상으로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탈북민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전달하는 콘텐츠가 북한 사회를 보다 친근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소통 창구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7월 20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월요일 오전 중부지방과 전라권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6도로 분포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오전 황해도와 함경남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6도 분포를 보이며 무더운 곳이 많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수도권 지역은 대체로 오전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인천, 수원 24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수원 30도, 인천 29도로 전망됩니다. 전라도 지역은 대체로 하루 동안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와 전주 25도, 낮 최고기온은 광주와 전주 모두 31도로 예상됩니다. 경상도는 대체로 오전부터 날씨가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울산과 대구 모두 25도로 시작해 낮에는 대구가 33도, 울산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도는 지역에 따라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신의주 23도, 평양 22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 31도, 신의주 28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는 오전에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는데요. 개성의 아침 기온은 23도로 시작해 낮에는 29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함경남도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 22도, 청진 20도로 시작해 낮에는 함흥 26도, 청진 22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그리고 제주도는 종일 날씨가 흐리겠고요. 오전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제주도의 파도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상 월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별히 북녘당에서 이 방송을 들으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돌보시면서 또 보살피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주님의 그 품 안에서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북녘당에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서 이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복음 통일에 대한 마음들, 또 북녘의 동포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 줄의 기도와 응원의 메시지 여러분이 문자로도 남겨주실 수 있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신 후에 로그인하시고 무료 문자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고요. 저는 인사드린 후에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0: 공익공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해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주중의 첫날인 매주 월요일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답변하시기를,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우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우리 하늘의 기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능력을 믿음으로 나아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 복된 한 주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출발합니다.

네, 주의 보혈은 이화 챔버 콰이어였습니다. 계속해서 김일시립 합창단의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리고 서울 바합창단의 목소리로 아, 내 맘속의 찬송, 우리 주님의 평안과 은혜의 선물을 구하면서 이 찬송 계속해서 올려드리고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오늘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 이어서 함께합니다.

0: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의 오늘의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할게요.
1: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바로 그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위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들어가는 건 둘째요. 볼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거는 내가 몰라요. 그냥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자녀가 병들었으면 예수님께서 한 번만 만져주시면 모두 병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그럼 거듭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의를 행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그 삭개오의 가정이 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위대한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요. 잊어버렸던 저를 하나님께서 미국에 데려가서 학교에서 날 찾아주셨어요. 내가 단순히 나 예수 믿을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놨지요. 네 번째로 거듭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라고 그랬죠. 이거는 원죄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데 그의 원인의 원죄는 한번 용서받으면 그로 끝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음 생활 17살서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오래 했죠. 그러나 어떤 때는 미운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고 질투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 없었으면 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벌써 사람 죽였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했다고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리셨는데 그러나 아담과 해와가 지은 원죄 이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내가 어저께도 지은 죄, 지난주에 지은 죄도 회개만 하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왜? 예수 안 믿으면 용서를 못 받죠. 그러나 내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졌으면 해를 남기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바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것을 그때그때 용서를 해주시면서 새로운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길 거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0: 아멘.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원웨이 싱어즈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사랑을 누리며 믿음으로 구원받는 남과 북 청취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 제사장 국가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달려갈 그날이 머자는 줄을 믿습니다. 이 소망과 함께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함께하는 만남이죠.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평안도에서 서울로 이사 온 지 5년쯤 된 김준우입니다.
1: 오늘도 평안도가 고향인 정착 5년차의 김준우 형제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김준우 형제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이제 여름의 중턱에 들어서서 지금 여름휴가 가시는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어떻게 여름휴가를 좀 다녀오셨을까요? 아니면 계획이 좀 있으실까요?
0: 계획이 있긴 해요.

0: 제가 이번 여름에 일본에 이제 뭐 여행이라기보다는 비전트립으로 이제 선교를 갑니다.
1: 비전트립?
0: 네네.
1: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북한 주민들한테?
0: 그 일본 땅으로 가서 이제 그 선교를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제 북한 주민들이 알기 쉽게 말하면 일본 땅에도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활동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1: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네. 뭔가 섬기러 가고 나누러 가는 시간.
0: 맞습니다.
1: 며칠 동안 가요?
0: 저희가 한 7일 정도 갑니다.
1: 일주일 동안요? 네. 일본에 처음 가보시는 거예요?
0: 아니요. 일본은 사실 이전에 여행으로 한번 갔었어요.
1: 그새 또 다녀오셨어요. 네. 짧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0: 제가 일본에 오사카랑 도쿄에 갔었습니다.
1: 오사카와 도쿄요?
0: 네.
1: 꽤 떨어져 있는 곳인데.
0: 맞아요. 이제 처음에 오사카에 가서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이제 오사카에서 그 신칸센이라는 그 열차 타고 이제 도쿄를 네. 갔었어요.
1: 어떠셨어요? 그 혹시 첫 해외 여행이었나요?
0: 아, 일본이 첫 해외 여행이었어요.
1: 오.
0: 아, 근데 이제 일본에 갔을 때는 한국이랑 이제 너무 비슷해가지고 그쵸.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한국에 있는지 아니면 일본에 있는지 별로 느낌이 않았어요. 그냥 사람들이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1: 언어가 힘들진 않았어요. 일본어는 조금 어색했을 것 같은데.
0: 맞아요. 저는 일본어로 얘기는 하지는 않고 이제 영어로 이제 대부분 물어보기는 했었는데.
1: 영어가 생활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0: 네.
1: 그러면은 일본에 여행으로 갔었다가 이번에 비전트립으로 네. 선교 차원에서 네. 방문을 하시는데 어떤 기대감이 좀 있을까요?
0: 좀 많이 궁금합니다. 왜냐면 일본 땅이 사실 그들만의 종교가 있잖아요. 일본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일본 사람들만 믿는 어떤 무슨 종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기독교가 이제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뭐 교회도 사실 별로 없고
1: 네,
0: 네 좀 촉박한 땅이라고 해요.
1: 맞아요.
0: 이제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선교를 좀 잘할 수 있을까,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라는 이제 뭔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1: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러 간다는 그 막중한 책임감, 네. 거룩한 부담감이잖아요.
0: 그렇죠.
1: 이렇게 비전 트립을 나가기 전에 교회 차원에서
0: 네네.
1: 계속해서 모이고 기도회도 하고
0: 네,
1: 마음을
0: 맞습니다.
1: 모을 텐데 하고 계세요?
0: 네, 맞아요. 약 일본에 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선교를 가기 전에 모여서 약간 뭐 일본어 공부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일본 교회에 대해서도 좀 공부하고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현재 목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일본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도 좀 들어보고 하면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아직도 그래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한 세 번, 네 번 정도 그 모임을 갖췄었거든요. 네,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긴 해요.
1: 보통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0: 일본 땅에 좀 하나님의 복음이 많이 전파돼서 일본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렸으면 좋겠다. 혹시 그거 아세요?
1: 어떤 거요?
0: 저희가 일제 식민지 통치 시기에
1: 네.
0: 일본에 또 이제 좋은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 정권 군부, 일본 군부와는 다르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한국 땅으로 오셔서 한국에 하나님을 전파했어요. 그때 당시. 네. 잘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이제 보통 우리는 그냥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을 많이 생각하지 않나요?
1: 그쵸.
0: 저희 처음에 이제 네, 일본에서도 이제 목사님들이 와서 선교를 했었어요.
1: 그 당시에는 그러면은 일본의 복음화율이 그래도 지금보다 높았던
0: 맞아요.
1: 걸까요?
0: 그때 당시에는 일본에 그래도 교회가 그 한국보다는 많이 있었어요.
1: 참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제사장의 국가도 같은 곳에 다시금 가서 복음을 네. 전한다는 게 가슴 아프면서도 큰 도전이 되는
0: 네.
1: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또 우리 고향도 그렇잖아요.
0: 네.
1: 북녘 땅 특히나 원산에서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고
0: 네.
1: 이전에 우리가 복음이 한반도 땅에 전해졌을 때 부흥의 불길이 가장

0: 타올랐던 곳이 바로 북녘당.
1: 맞아요.으로
0: 많이 알려져 네네. 있는데 그곳이 지금은 가장 척박한 땅이 되었고
1: 네.
0: 그래서 더 마음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척박한 일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고향 생각도 많이 날 것 같은데.
1: 네.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가지고 어찌 보면 일본 땅이랑 북한 땅이랑 현재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북한 땅이 더 심하긴 하지만 일본 땅도 사실 거의 이제 북한 땅 수준이긴 하거든요.
0: 아.
1: 현재 이제 보면 교회랑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0: 네.
1: 그래서 고향 땅 생각하면서 일본 땅에서 선교를 좀 잘 하려고 노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정말 하나님의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 저는 통일의 때가 정말 도적같이 올 것 같다 생각하거든요.
1: 네.
0: 그렇게 넘어가면 우리 준우 형제님은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
1: 아, 제가 통일이 돼서 고향 땅으로 가면요?
0: 오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1: 오고 가면 저는 하나님의 아무래도 이제 제가 신앙생활 많은 사람이니까 제가 일단 하나님의 은혜나 이런 거를 저 혼자만 받을 수 없잖아요. 고향에서 고향에 있는 친척 뭐 친구들이나 가족들도 받아야 하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좀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다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또 제 번업도 네. 있으니까 제 번업도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병행하면서 할 것 같아요.
0: 동생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1: 네, 맞아요.
0: 형 그거 왜 믿어?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1: 그러면 저는 근데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0: 네.
1: 거기서 수십 년간을 세뇌를 받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순간에 믿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해요. 저는 그래서 그냥 그거 동생 뭐 그런 상황이 만약에 온다면 그냥 제가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할 수 있는 동생을 감동시킬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손안이를 계속 할 것 같아요.
0: 동생을 그래서, 섬기고
1: 네, 맞아요.
0: 나에게 짜증을 내도 다 네. 안아주고
1: 네. 뭔가 이제 모범적인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여주면 동생도 감동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1: 네.
0: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1: 네.
0: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1: 맞아요.
0: 이곳 사회에서도 우리가
1: 맞습니다.
0: 매일같이 가는 도전이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전파를 통해서 목소리를 싣고 고향 땅에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오늘 너무나도 할 얘기가 더 많고 나누고 싶지만 김준우 형제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을 맞아서 고향 땅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말을 전할 수 있을까요?
1: 제 고향 땅의 어둠 속에 계시는 분들에게 사실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믿지를 않았어요. 진짜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완전히 이 세상에 신이란 존재는 완전히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0: 네.
1: 지금 북한에 계시는 분들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이제 그 믿음을 잃지 말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이제 믿지 않으신 분들도 강요는 안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북한에 있는 그 어둠 속에 계신 분들을 계속 지켜주시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돌봐주시고 계신다. 거기서 이제 끝까지 뭔가 포기하지 말고 이제 믿음을 잃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냥 잘 지내셨으면 잘 지내시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0: 아멘.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붙들면서
1: 네.
0: 우리가 함께할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오늘은 저희가 그 소망을 같이 나누며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평안도가 고향인 정착 5년차. 참 나중에는 이런 말들이 무색하겠죠? 정착이라는 말이 무색하고
1: 네.
0: 뭐 이곳저곳 이사 다니면서의 이야기를 다채롭게 다닐 수 있는 그날을
1: 네.
0: 꿈꾸면서 김준우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저희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영원한 그 길 가운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Mission FM.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랑하는 남과 북에 또 주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영원한 생명, 천국 소망을 붙들며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는,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함께 이루어가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남과 북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이 시간 남한 정착 16년 차 북한에서 온 김형수 대표님과 함께 할 텐데요. 통일부 소관 사단법인 북방연구회 김형수

0: 김경수 대표님 자리로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는 김형수 대표입니다.
0: 네, 남북 청취자분들에게 오늘도 처음 들으시는 분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1: 네.
0: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학 생명과학부를 졸업하고 평양 보통항구역 만청산 연구원에서 근무하다가 국동방송을 듣고 지금은 탈북한 이후로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는 김형수입니다.
0: 네. 벌써 10여 년 차의 정착기를 걷고 계신 우리 대표님과 함께하는 내 돈, 내 산. 내 돈으로 내가 산 물건이라고 해서 줄임말이에요.
1: 네.
0: 내가 산 물건, 내가 산 음식. 그러니까 대표님의 내 돈, 내 산을 들여다보면서 일상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의 내 돈, 내 산 만나볼까요?
2: 2025년 4월 1일 교통비 3만 원 결제가 완료됐습니다.
0: 오늘의 내돈내산이 교통비, 버스나 아니면은 택시, 지하철의 경우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근데 대표님께서는 평양에서도 꽤 오랜 시간 지내기도 하셨고 평양의 지하철이 그 사진이 많이 돌아다녀요.
1: 그렇죠. 저는 계속 타고 다녔죠.
0: 네. 네. 거기에서도 많이 이용하셨을 것 같은데.
1: 예, 우선 지하철 노선도를 보게 되면 제가 충격받았어요. 한국 와서. 북한의 지하철은 평양에만 있잖아요.
0: 네.
1: 근데 평양 지하철 보게 되면 X 모양으로 두 개 노선밖에 없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대성구역에서 망령대구역으로 이어지는 노선이 광복역부터 네. 쭉 보게 되면 라곤역까지 아홉 개 노선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서성구역에서 평촌구역으로 이어지는 불금별역, 부흥역까지 10개역, 모두 합치면 두 개 노선의 지하철역은 16개밖에 없어요.
0: 네.
1: 예, 평양에만 지하철이 있고 지방에는 지하철이 없지만 대한민국 와 보니까요. 예, 서울 말고도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뭐 수원, 강주 등 지방 도시에도 지하철이 다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1: 아, 참 저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서울은 인천 또 그리고 수원 그 정말 그 전체를 포괄해서 수도권 지하철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우리 탈북자들이 모두 이걸 보고 나서 다 놀랍니다.
0: 네. 실제로 그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면 서울역에서 타면 충청도인 천안까지 쭉 내려가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버스도 정말 잘 돼 있어요.
1: 네, 네. 맞습니다. 시외버스라 해가지고 네. 그 터미널 가게 되면 종류도 여러 가지잖아요. 막 우등버스 같은 거는 앉으면 있잖아요. 북한은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소파도 그런 소파가 어디 있겠습니까?
0: 네.
1: 누웠다 가면 한 2시간 되면 북한서 말하는 평양서 하문까지 갈 정도로 한 2시간이면 도로가 잘 돼 있으니까
0: 네.
1: 아, 정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듣는 뭐, 분들이 상상할 네. 수가 없는 거죠.
0: 앞에 TV도 있고
1: 아 맞습니다. 네.
0: 보게끔도 해주니까
1: 네, 그렇죠. 맞습니다.
0: 대중교통 하면은 또 자부심이 있는 게
1: 네.
0: 외국과 비교했을 때도 한국의 그 대중교통이 그렇게 깨끗하다는
1: 네 맞습니다. 제가 있죠. 통일교육이라고 하는 전문가 자격을 땄어요.
0: 네.
1: 예, 그래서 통일부에서 하는 건데 전 세계 지금 우리 재동포가 750만 명 거의 된다고 하잖아요. 그 동포 사이, 그러니까 한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의뢰하게 되면 저희가 가서 북한에 대한 실상을 강의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느님의 은혜겠죠. 세계 유명한 대학은 다 다니면서 강의했어요. 옥스퍼드 대학교도 가서 강의했었고요.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그 다음에 네. 또 트리어 대학교, 미국의 부시턴 대학교, 정말 아르헨티나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 진짜 많은 대학에 가서 강의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가보는 게 뭐냐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서 비교해 봅니다. 최고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1등이 대한민국이에요. 깨끗하고 편의점이 엄청 잘 돼 있지 않습니까?
0: 편의점 매점도 있고
1: 그렇죠.
0: 자판기도
1: 네, 맞습니다.
0: 있고요. 그런데 지하철이 그렇게 무수히 많은 만큼 환승하는 게이트, 그러니까 환승하는 통로도 있고 복잡해요. 네, 네.
1: 처음에는 정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북한말로는 이제 지능형 선전하잖아요.
0: 네.
1: 거기 지금 노선도 있으니까 각 지역 노선들을 보면서 다닐 수 있는데 시간 몇 시에 열차 오고 몇 시 가고 다 나오잖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그 구매까지 다 나오고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저희 왔을 때는 종이 된 게
0: 예요.
1: 예, 그 이제 접어가지고 보면 쭉 펼치면 정말 큰 종이가 되는데 그게 꽉 차 있는 거예요 여기. 그걸 보면서 겨우겨우 찾아가는 게 환승하는 게이트에서도 찾는 거 처음에.

0: 는 막 이제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핸드폰 본비 다 다니지 않습니까?
1: 그리고 화살표가 이렇게 표지판에
0: 다 표지 잘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외국에 가서는 볼 수 없었던 게 있습니다. 스크린 도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북한 말로는 이 영어지 않습니까? 북한 청취자분 중에 대학 공부하는 분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어가 문이고 스크린은 막이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1: 네.
0: 이 북한 말로 말하면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아마 자동 열차 승하차 할 때 자동 승하차 사고 방지 차단 문 이렇게 말하면 비슷하지 않겠나 생각해 봤어요.
1: 되게 직관적으로.
0: 네. 외국 가보면요. 조종차가 들어오기 전에도 개방됐기 때문에
1: 위험하죠.
0: 들어오기 전에 사람이 술 마신 사람이거나 환자거나 이런 사람들이 떨어질 수가 있거나 아니면 맞아요. 물건을 또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모든 역사가 지금 다 스크린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1: 네.
0: 조종차 문이 열리면서 동시에 그 승객들 쪽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스크린도 문이.
1: 자동으로 열리죠.
0: 자동으로.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자동으로 다 닫히고
1: 네.
0: 사고도 안 나고 너무도 편리한 거예요. 이게 정말 북한은 이민을 위해 복무함 구호는 있는데 이민을 위해 복무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생각된 거예요.
1: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공사를 했었잖아요.
0: 필요가 작지 않습니다.
1: 이 지하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요금도 저렴하게 잘 돼 있어요. 절대 비싼 게 아니거든요.
0: 한 번 타면 그저 1,500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1: 1달러 정도죠.
0: 그게 1달러 가지고 출근하셨습니까? 그러면 왕복을 한다 해도 2달러밖에 안 되고
1: 네.
0: 휴일 자체가 토일은 다 쉬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하는 거 보면 20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기껏해야 44불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 그리고 요즘은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한 달에 한 30달러?
0: 네.
1: 35달러 정도만 내면은 무제한으로 대중교통을 탈 수 있는
0: 그런 것도 있죠.
1: 카드를 마련해 주기도
0: 네.
1: 하잖아요.
0: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또 네. 자가용차도 타고 다니고 운전기기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자가용 승용차, 전기 스쿠터라고 하는 작은 네. 오토바이 있고 또 자전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도 그렇게 많이 타진 않는데 결국 제가 한 달에 타는 월급이 비교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1: 맞아요. 북한 주민분들이 들었을 땐 1달러, 2달러 하실 수도 있지만
0: 네.
1: 저희가 평균 월급이 지금 나와 있는 게 2,000달러가 넘잖아요. 그렇죠?
0: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일반 직장인의 월급 자체가 월 평균 390만 원 한국돈으로 네. 된다고 하는데 이게 2,700달러가 되거든요.
1: 네.
0: 2,700달러를 제가 한 달에 버는 거예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로 지금 회사에서 다니면서 버는 돈이 한 3,000달러는 되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 돈에 비해 봤을 때 교통 제가 다니면서 지금 쓰는 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북한 주민들은 평양에서 할 때 보면 지하철 돈이 작아 보여도 큰 겁니다. 왜냐하면
1: 네.
0: 타는 월급이 작으니까 거기에 그렇죠. 비해 봤을 때는 엄청 큰 거죠. 그렇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50달러는 좀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1: 공공기관인 지하철, 버스, 대중교통에 정부가 많은 예산을 소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남과 북의 지하철에 오늘 또 교통비의 내돈내산을 소개해 주신 만큼 이 지하철 대중교통의 큰 차이라고 하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0: 평양에서 지하철 다닐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이 화장실 문제였어요. 북한은 위생실이라 그러죠.
1: 네.
0: 북한의 지하철은 위생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선이 짧다 보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1: 집까지 기다려야겠어요. 집
0: 그러니까 보통 보게 되면 승리역에 나가는 게 김성광장에 있는 건데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공동 위생실이 있어요 밖에
1: 네.
0: 거기서 꼭 봐야 되는데 그 전철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엄청 줄 길게 서 있어요.
1: 또 전철 타는 시간도 있고 급한 사람들은
0: 그렇습니다.
1: 너무 힘들죠.
0: 근데 대한민국은 돌아보면 화장실이 엄청 잘 돼 있어요.
1: 그쵸.
0: 또 엄청 깨끗하잖아요. 북한은 재래식 화장실이 많잖아요.
1: 네.
0: 근데 대한민국은 그 양식 변기라고 북한 주민들은 듣고도 잘 모를 거예요. 앉아서 다 볼 수 있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이제 그 세척하는 손 세척하는 이런 장비 다 돼 있고 또 말리는 장비까지 돼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들어가면 자기가 만약 그 안에서 다니다가 보면 좀 속이 출출할 수 있잖아요. 빵을 팔고 각종 음식을 파는
1: 지하철에요.
0: 그런 예, 네. 식당 같은 음식점이 많고 또 이제 편리한 상점들도 많아요. 뭐 핸드폰도 살 수 있고
1: 꽃집도 있어요.
0: 옷도 살 수 있고 예 맞습니다. 꽃도 살 수 있어요.
1: 화장품도 팔고
0: 갑자기 저희 친구가 생일이다 할 때 바로 이제 거기서 갈 수가 있잖아요. 또 정말 제가 또 희한했던 게 뭐냐면 마치나 경치 구경하러 들어온 것처럼 폭포를 막 옮겨놓은 것 같은 데도 있어요.
1: 맞아요.
0: 그 고속터미널에 가보면
1: 네.
0: 진짜 야외 폭포 같은 것도 막 만들어놨거든요. 그리고 평양은 지하철 출구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 대한민국은 1번 출구, 2번 출구 뭐 어떤 거는 한 14번 출구까지 있거든요.
1: 맞아요.
0: 출구로 나가보게 되면 연결되어 있는 게 밖에 있는 큰 백화점도 있고 또 놀이공원도 있고 각종 여러 가지 편리한 게 다 있잖아요.
1: 네.

0: 언제면 따라올까.
1: 우리 남한의 청취자분들에게는 일상이잖아요.
0: 네.
1: 일상의 이야기지만 대표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일상에 대한 감사함이 고백이 되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제가 항상 고마운 마음이 항상 지금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목적이 한반도가 통일되고 북한이 잘 살고 대한민국도 전쟁이 없이 정말 통일되면 남한도 이제 잘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0: 그러자면 빨리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복음화 속에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1: 네.
0: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과 함께 북한 당국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아.
0: 예,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고 보거든요.
1: 네.
0: 지금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정말 훨씬 예, 선진국가 중에서도 더 빨리 발돋움하는 그런 길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 듭니다.
1: 네,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복음 통일의 네.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해 보면서 지하철에 대한 오늘의 김 대표님의 내돈내산을 나눠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젠가 저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고
0: 네.
1: 38선을 뚫고 지나가는 지하철도가 생기는 그날이
0: 그렇습니다. 네.
1: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죠. 지금 그 아마 노선도 보면
1: 네.
0: 지금 파주라든가
1: 아, 맞아요.
0: 북한 국경 가까이까지 지금 지하철 뚫고져 있어요.
1: 대기하고 있죠.
0: 네, 이제 통일만 되면 아마 한 달 이내로 개성까지 막 들어가는 지하철이 설 것 같습니다.
1: 파주에서 지하철 타고 북으로 넘어갔는데 30분도 채 안 걸릴 것
0: 그러게요.
1: 같아요. 저는 그 개성역까지 거뜬히 갈 수 있는 신의주까지 갈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한 줄입니다. 오늘의 복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남과 북의 언어로 연이어 두 번 선포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함께 읊조리며 우리 주님의 복음에, 주님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오늘의 복된 소식을 찬양한 곡 함께 하시면서 묵상하신 후에는 케네스 베 목사님 통해 복음 메시지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중독 문제 등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은 죽었고 육만 살아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은 원죄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은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면 사단 마귀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였고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되어 북녘 동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성경과 교회를 없애어버렸습니다.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이제 북녘 동포들도 태양신인 김일성도 근본적인 먹는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에 해결하는 길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신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며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저주 재앙도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여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행군을 견디며 소망이 없이 살아가시던 50대 가장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전에는 살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사는 것은 어려워도 심차게 예수님 의지하며 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만이 능력입니다. 이제 내 자신이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시기를 원하신 분들은 조용히 소리를 내어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의 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도 영생을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20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비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비로 도로가 많이 미끄럽고 시야가 흐려질 수 있으니 출근길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6도 분포로 출발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은 오전에 황해도와 함경남도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6도 분포로 시작되겠고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6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는 하루 동안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전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북부의 파도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는데요.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구주로 시인하며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안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1절에서 1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용사들처럼 저희도 무명한 자로 충성하며 부족해도 정직하게 평가받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첫째, 큰 구원을 이루었으나 무명한 자들입니다. 어제 본문인 8절부터 다윗의 용사 중 제일 먼저 무명의 세 용사가 소개되었어요. 첫 번째로 소개된 최고의 영웅은 요셉 밧세벳입니다. 그 유명한 군대 장관 요압은 어디로 가고 듣도 보도 못한 그가 먼저 소개됩니다. 그가 단번에 800명을 죽였다는 것은 오늘로 치면 전도의 용사로서 단번에 800명을 전도한 것과 같아요. 두 번째 용사 엘르아살은 손이 칼에 붙기까지 싸웠다고 하지요. 그리고 오늘 11절에 나오는 산마가 무명의 세 용사 중 마지막 사람입니다. 12절에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마가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고해요. 산마는 녹두나무 가득한 밭 가운데 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 큰 구원을 이루었어요. 도망가지 않고 자리를 지킨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산마보다 더 위대한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홀로 사탄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셨어요. 이렇듯 내가 도망치고 싶은 그 자리에서도 대장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버티면 주께서 큰 구원을 이루십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우리들 교회의 목장 보고서를 빠뜨리지 않고 봅니다. 수많은 목장 보고서를 수십 년을 봤는데 매주 죄 가운데서 서서 사탄의 수많은 공격을 꺾는 놀라운 적용을 하면서 가정을 지키고 구원으로 이끄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우리 평신도 리더십들이 드러나지 않는 용사들이라 생각됩니다. 분명 이 땅에서는 무명하나 천국에서는 주님이 두 팔 벌리고 가장 앞서 맞이해 주실 유명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평생 화장실 청소만 하시다가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천국 가신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유명해진 저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무명하게 섬기신 어머니 중 누가 더 큰 용사일까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어머니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갖춘 부자 같은 사람이 겸손하게 헌신하기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출중한 능력을 갖추고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은사를 아낌없이 드린 능력의 사람이 다윗 공동체에 이렇게 세 명이나 있었네요. 그래서 사무엘서 기자는 마지막에 그 이름들을 등장시키며 이들로 인해 다윗 왕국이 세워졌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무명의 세 용사에게 최고의 영예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서 대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명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리를 지키는 용사입니까? 다윗의 용사들은 둘째, 부족해도 주께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13절부터는 그 다음 3인의 용사가 등장해요. 그러면서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지냈을 때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32목 중 세 사람이 다윗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베들레헴의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온 이야기죠. 다윗이 고향 베들레헴 우물물이 마시고 싶다고 소원하자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 물을 길어옵니다. 다윗을 향한 사랑과 충성에서 나온 헌신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리며 17절에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라고 해요. 자기 만족을 위해 부하들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런데 17절까지 이름이 없던 이 세 용사 중 두 사람 아비새와 브나야만 18절부터 그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끝내 한 사람의 이름은 빠지는데 학자들은 그를 요압으로 봅니다. 요압은 신념과 야망으로 목숨을 걸었기에 그가 떠온 물은 순수한 충성의 결과물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의 소원을 채우는 일에 인생을 바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사람을 우상 삼아하는 충성은 충성대로 받되 그 물은 마시지 않는 분별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18절 19절에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고해요. 아비새는 다윗의 조카이자 요압의 동생이지만 다윗은 혈연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첫 세 사람에게는 끝내 미치지 못했다고 분명히 평가하지요. 다윗 왕국은 혈연이나 지연이 아니라 오직 충성과 행위의 공정함으로 평가받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재능과 지위를 비교하며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지는 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비교의식은 실패의 감정을 낳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열등감의 비교의식이 해결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신 있게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내가 사람을 혈연, 지연, 학연으로 차별하며 특혜를 준 일은 무엇인가요? 온 힘을 다해 충성하면서도 비교의식과 생색으로 그 헌신을 퇴색시키지는 않습니까? 술에 빠져 지내던 지난 삶에서 돌이켜 술 중독을 교회 공동체에 고백하고 술을 줄이는 적용을 하고 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0: 문화에 익숙했던 저는 성인이 되는 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짜릿함을 느꼈어요.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지요. 그날 이후 저는 블레셋 같은 술에 대항하지 못하고 돈과 사람들 뒤에 숨어 음주 가무를 즐겼어요. 저에게는 다윗의 새 용사처럼 중독의 근원을 돌파하여 말씀의 우물물을 길어올 믿음과 용기가 없었거든요. 어떤 날은 토요일 밤부터 주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설교 시간에 세상 모르게 졸거나 딴 생각하다가 말씀을 맺습니다라는 목사님의 말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이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술을 끊을 수 있다고 확신하며 술을 마시는 건 큰 죄가 아니라고 여겼어요. 그러다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해 믿음과 기도의 용사인 지체들에게 저의 술 중독을 고백하면서 술을 조금씩 줄이는 적용을 했어요. 회식 때 주변에서 술을 권해도 음료수를 마시겠다며 거절했지만 지인들과 식사하거나 처음 접하는 술 광고를 보면 한 잔쯤은 괜찮지 않을까 하고 미혹되기도 해요. 어떤 중독도 내 힘으로 끊을 수 있다 자만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공동체에 나눌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기도해요. 저의 적용은 직장 동료들과의 식사나 회식 자리에서 한 잔은 괜찮아 라는 말을 들어도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술을 끊을 수 있다는 마음을 버리고 작고 사소한 유혹도 공동체에 나누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은 영웅전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역사의 증인들입니다. 백성이 도망칠 때 홀로 자리를 지키고 이름 없이 충성하며 목숨 건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웠어요. 세상은 화려한 무대 위의 주인공을 알아주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무명한 자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주께 받은 은혜를 나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충성하는 그 한 사람을 기억하여 그를 통해 큰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저희도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대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버티길 원합니다. 이름 없이 무명하게 섬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열등감과 우월감의 비교의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람을 우상 삼는 충성을 내려놓고 주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제가 받은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드러나지 않게 가정과 공동체를 지키는 이 땅의 모든 무명한 용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흔들리는 가정마다 주님이 찾아가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나누는 은혜의 말씀 통해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0: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는 방송 대전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의미로 신학을 하게 되면 신학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지만 이 신학은 영적인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의미로 신학을 하게 되면 신학의 주체는 인간이 되고 신학은 학문적인 지식으로서 끝난다고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성경 중심의 신학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화나 헛된 우상을 연구하던 고대 헬라 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의미로 신학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오늘날 신학자들과 신학 교육이 거기서 오는 영향이 미치는 것이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몰락시키는 것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을 접근해서 학문화가 돼서 하나의 지식으로서 윤리와 도덕책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신화 거짓된 허황된 신화 우상 자기가요 돈을 사랑하고 이성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돈도 필요해요. 명예도 필요해요. 다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 이것이 아니다라고 손을 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배설물처럼 버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내 몸 바쳐 하나님의 불사르는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다면은 때에 때 내 건 놔야 돼. 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둥켜 안고 해야 돼. 이거는요 세계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우리 백서가 그걸 이렇게 축복한 거는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모아서 구원을 시키려는 거예요. 그 축복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 대학이라면 예수 없는 기독교 대학 무슨 기독교 대학이요. 아니야. 어렵고 고통이 있을 때 딴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부둡게 않고 경건의 훈련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면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0: 뒤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다. 이 신학자들은 글을 쓰고 무슨 말할 때 새로운 거, 남이 해지하는 거, 꾸미는 거. 아테네는 그게 철학자들이 모인 곳이요. 그리스도의 수도지. 지금도 미국이나 여기나 학회들 하잖아요. 학회들. 신학회 뭐 했나 뭐 했나. 거기에 학회도 해야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학회는 뭐요? 죽은 거요. 자기 말 자랑하는 거요. 자기 아는 지식을 남한테 자랑하는 것 뿐이요. 없어. 어? 신학자들은 신학책이나 신학 논문을 볼 때 새롭게 독창적이고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그것이 학자다. 중요해요. 내가 그거 반대는 거 아니요. 자기 새롭게 독창적이고 그 연구에서 가르치는 거 좋아요. 새로운 것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으로 겸손하고 섬기는 게 좋은데 그게 우상화가 되니까 내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하니까.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주님보다 내 경험과 판단을 의지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매 순간 묻고 듣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오늘 네온의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온의 삐삐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 이어질 때입니다. 사도행전은 이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요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재산보다 그의 인격을 먼저 기억했습니다. 그의 말은 사람을 살렸고 그의 삶은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는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헌금의 액수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얼마를 드렸는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을 의식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부족하다. 나도 저 사람만큼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바나

0: 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다른 사람을 세웠습니다. 훗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던 사울을 믿고 사도들에게 소개한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모두가 실패자로 여겼던 미가를 끝까지 믿어준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그는 사람의 허물을 확대하기보다 가능성을 발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알았기에 다른 사람의 은사를 시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목을 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들이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뒤에서 밀어주었습니다. 열등감이 사라진 자리는 경쟁이 아니라 격려와 섬김으로 세워집니다. 열등감은 사람을 경쟁자로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사람은 동역자로 보게 만듭니다. 생각해보면 비교하지 않는 사람만이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미 확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공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세워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하여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열등감에서 자유로운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집니까? 누군가 칭찬받는 모습을 보면 나도 인정받고 싶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까? 그렇다면 비교가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바나바의 행복은 남보다 더 많이 가진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사실 그 하나면은 충분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어주는 그리고 사람들을 세우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열등감은 사람을 경계하게 만들지만 또한 열등감은 사람을 끝없이 경쟁의 속으로 끌고 들어가지만 은혜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비교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흔들지만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 인정받기보다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사람, 비교보다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으시는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툼보다 평안이, 경쟁보다 기쁨이, 열등감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살리시고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또 하나의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들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영은의 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CG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새 아침 평안히 맞으셨습니까? 어제 주일의 예배도 은혜로우셨는지요? 연일 폭염 경보가 이어지지만 이 이른 아침의 고요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릅니다. 우리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가시지요. 하나님의 사람 예배자 다윗이 특히 아침에 기도하고 새벽을 깨워 찬송하며 온종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였던 것을 기억하면 그의 뒤를 따르는 말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참으로 부러운 수식이 우리를 채근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 2026년 7월 20일 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7장 26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무리가 네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네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네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네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네 무역품과 네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7장 26절에서 36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오늘도 대전도원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예, 이제 우리는 에스겔 27장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7장에는 이 두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27장 1절에서 25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이 두로는 일종의 화려한 초호와 유람선과 같은 그런 멋진 배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제 나오는 26절부터 36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이 화려했던 이 두로의 이 크루즈가, 호화 크루즈가 동풍에 의해서 깊은 바다에 난파되는 장면으로 또 반전을 이루어 묘사를 하고

화려한 대형 크루즈로서의 이 두로의 멋진 모습을 에스겔 2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그 바벨탑을 쌓았던 목적이 뭡니까? 우리처럼 멋지고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탑을 쌓아 온 천하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 요런 시도가 바로 이 두로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두로는 역사적으로 참, 이 호황기를 계속해서 구가했습니다. 이 고대의 바벨론과 같은, 고대의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아주 부유함을 계속해서 구가했었죠. 두로가 주목을 받았던 때는 언제부터냐면 이제 솔로몬 왕 때부터였습니다. 이 솔로몬 왕때 보면 이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목재를 요청하고 또 돌깎는 석궁들을 요청하고 그래서 두로 왕 히람이 그들을 보내주고 또 훈련시키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열왕기상 5장을 한번 보시죠.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구약성경 517쪽, 열왕기상 5장,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로왕 히람은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또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과도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솔로몬이 히람에게 2절에 이 답신으로 사람을 보내서 이제 교류를 하고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6절에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그러자 7절에 솔로몬의 말을 듣고 히람이 크게 기뻐하며 8절에 사람을 보내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은 당신이 바라는 대로 마음껏 베어가십시오. 이러면서 9절에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그것들을 운반하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 성전 건축 재료를 받아가지고 옵니다. 자, 이때부터 두로는 부강하고 또전 세계에 일종의 홍콩과 같은 예전에 무역도시, 지금 많이 위상이 바랬습니다만 이전에 영국령으로 있을 때 최고의 호황기를 구가하던 홍콩과 같이 최고의 호황기를 구가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랬던 두로가 이제, 에스겔 26장 2절에 보면은요, 이제 좀 변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 다시 오셔서.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자, 마음 한편으로는 이 유다에 대해서 라이벌 의식을 갖고 저 나라가 좀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더라는 것이죠. 결국, 유다가 무너지니, 야, 이제 우리가 이익을 얻겠구나 하며 노골적으로 교만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로에 대해서 오늘 말씀 2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시 26절로 보시면,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사공. 그 에스겔 27장 8절, 9절을 보면, 이 두로를 구성하는 이 인적 자원이 얼마나 멋있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8절, 9절 보시면, 시돈과 아르왓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자, 두로가 갖고 있는 거대한 무역의 힘, 이 바로 이제 지혜롭고 능숙하고 기술이 좋은 숙련, 뱃사공들. 자, 이런 사공들이 뭘 몰고 갔느냐? 이 두로라고 하는 거대한 초호와 크루즈를 몰고 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멋지고 강력했던 두로라는 큰 배가 26절에 동풍 하나로 무너집니다. 여기 보면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그러죠. 자, 그렇게 강력하고 멋지고 훌륭해 보였던 두로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바람에 무너지게 됩니다.
27절에 내 재물과 상품

작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다. 그러죠. 자, 여러분, 이 27절에 나와 있는 재물, 상품, 물건, 사공, 선장, 틈을, 배틈을 막는 자, 상인, 용사, 이게 다 뭐냐? 두로의 자랑의 목록이었습니다. 두로는 이렇게 멋진 곳이야. 두로는 이렇게 든든한 곳이야. 세상을 향해 외치던 자랑과 이 프라이드를 갖는 이 근거가 되는 목록들이었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에 모두 자랑거리가 심판의 목록 위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자랑이 변하여 심판이 되는 거죠. 내가 그토록 잘났다고 했던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목록들로 돌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심판을 통해 교만했던 두로는 무너지게 되죠. 자, 이 모습 가운데 28절에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자, 두로를 모는 두로의 선장이 두로가 무너졌다, 두로가 망했다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니 온 피조 세계가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29절에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섰습니다. 왜? 더 이상 이제 동풍으로 인하여 갔다가는 무너지니까 못 가는 거죠. 운행을 못 합니다. 30절에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 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퍼 통곡하다. 통곡하리로다. 그러죠. 자, 여기 소리 질러 통곡하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제 가운데 뒹굴고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띠고 자, 이 모든 활동들 자, 이게 극도의 재앙 앞에 슬픔을 표현하는 큰 슬픔을 표현하는 행동들이죠. 자, 그들이 통곡할 때 32절에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애도하여 말합니다. 두로와 같이 바다 한가운데서 적막한 자가 누구인고 적막한 자는 조용히 그 자리를 지켰던 자가 누구인고 이런 뜻이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도다. 그러죠. 그러나 이들이 무너져서 바다 깊은 가운데 파산한 때 내 무역품과 승객이 다 빠졌고 이제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두려워하고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럽니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고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두로에 난파되는 큰 배로서 난파되는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으로 비유되는 로마 제국의 멸망을 선언하는 말씀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에 그대로 반영이 되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18장을 보겠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때입니다. 17절. 자, 18장은 이제 바벨론의 멸망, 로마 제국으로 비유되는 이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 2절에, 18장 2절에 심찬 음성으로 천사들이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은 3절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지고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 그러죠. 자, 이들도 어떻게 무너지느냐. 8절에 하루 동안의 재앙, 하나님이 치시는 재앙으로 무너집니다. 이 두로는 동풍에 의하여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죠. 자, 여기도 하루 동안에 무너지는데 8절에 하루 동안에 무너지는데 자 9절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했던 땅의 왕들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치며 얘기를 합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며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 그러죠. 자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모든 선장과

0: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연기를 보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티끌을 머리에 뿌리고 화이또다 화이또다. 그러니까는 이 모습이 두로의 멸망하는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두로와 이 바벨론, 로마 제국의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두로는 로마와 같은 강력한 이제 군사력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만 온 세상으로부터 무역을 통해서 부를 쌓았던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온 세상에 각종 진귀한 이 보석과 향품과 향유와 비단과 모든 옷감들 이런 것들이 다 이 두로를 통해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 교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 나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다. 그러니까 이 제국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없이 최고가 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최고로 교만하며 살던 세상의 화려함의 극치를 달렸던 그 공통점이 바로 이 두로와 또 로마, 바벨론에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을 하나님이 치시는데요.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586년에 두로가 이걸 보고 아하 잘됐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결국 여세를 몰아서 이 두로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로에 올라가서 주전 586년부터 573년까지 약 13년간 두로를 포위하고 완전히 피폐해지죠. 그랬다가 나중에는 여러분 바벨론 이후에 헬라 제국이 와서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를 완전히 망가뜨려버립니다. 여러분 두로가 어떻게 망가질 수 있을까요? 그 화려하고 견고한 성읍들이. 게다가 이 두로 섬의 본섬은요. 두로는요. 이 본섬이 있었는데 그 섬과 이 섬은 본토와 사이에 바닷물이 있어서 건너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그 본섬에 있는 가옥들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는 나무, 흙, 돌 이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 두로에 있는 이 성, 바다 건너에 있는 이 성을 토성을 쌓죠. 그러니까 방파제와 같이 쫙 이것들을 쌓아서 결국은 육지를 만들어서 정복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이런 거 보면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덧없이 끝나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행복해지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부유해지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나의 왕국을 만들려고 할 때 거기서 찾아오는 위험을 정말 정신을 차리고 경계해야 됩니다. 부해지는 것 같아서 좋지요. 잠깐입니다. 조금 있다가 다 뺏기고 다 망하고 다 날려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여러분 그러니까 이 27장 3절에 두로가 자기를 향해서 했던 이 말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 그럽니까?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나는 완벽하다. 퍼펙트하다. 요것처럼 위험한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실 때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과도하게 끝없이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만하면 됐다. 머물며 절제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겸손하게 청지기로 또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의 중심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 앞에 잘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과 중심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말씀 대전도원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두로의 멸망이 다른 민족들의 멸망에 대한 예언 못지않게 참혹합니다. 동풍에 침몰하는 배는 깊은 곳으로 빠져들고 사공과 선장의 애곡이 두로를 위한 애가로 남는 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화려하던 번영이

어느덧 비웃음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될 정도의 멸망은 가시적인 것이므로 보는 사람들에게 확연한 교훈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서 더욱 무서운 것은 이 멸망받을 나라에 사는 백성들의 영혼의 멸망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삶도 눈에 보이는 결핍을 넘어서 걱정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피폐함과 멸망인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깊은 묵상으로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는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풍요와 번영이 죄악의 도구로 쓰여지지도 않도록 오늘도 경성하며 하루를 살겠습니다. 많이 더운 일기 속에 영도 육도 모두 강건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샬롬.

0: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는 방송 대전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대전 남부교회 류명열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초막에서 거주하는 일주일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여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하나의 절기입니다. 이름을 각각 불렀는데 하나의 절기예요. 두 번째가 맥추절이고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월 14일에는 유월절이 시작되죠. 그래서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문 설주와 그 다음에 인방에 바르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어린 양의 피를 자신의 집 문에다가 바른 사람들은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를 씁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죠. 패스오버한 거예요. 죽음이 넘어간 것,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것. 그러니까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을 무교절로 지켰어요. 무교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구속사적인 성격은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누룩과 같은 죄와 그리고 악한 것들을 다 몰아내는 성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무교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교절 다음 날, 무교절 안식일 이튿날, 다음 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지난 안식일 다음 날, 이튿날 부활하셨잖아요. 그 날을 어떤 날로 지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해에 처음 거둔 보리 이삭 한 단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드렸어요. 소제로. 이 첫 곡식단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초실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 구원은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셨다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7주가 지나고 다음 날 50일까지 그래서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맥주절에 그동안 보리와 밀을 계속해서 수확하는 것을 마지막까지 하고 이때 맥주 감사절을 지켜요. 이것은 첫 열매로 시작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 역사가 마지막까지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속해서 은혜를 주셔서 보리와 추수의 마지막까지 결실을 거둔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초실절에는 뭘 드렸어요? 보리 이삭을 한 단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때는 밀을 한 단을 드리지 않아요. 밀로 떡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떡 두 덩이를 드려요. 이것은 뭐냐면 거칠고 허물 많고

그리고 울퉁불퉁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구원,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구속사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절기를 바르게 이해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명확하고 분명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초막절입니다.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나 각종 나무 가지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을 거하는 거예요. 이것은 광야 사건을 회고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절기인데 왜 수장절이라고 하느냐? 초막절 앞에 있는 맥추절에 밀과 보리를 다 추수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떤 시기가 시작되어지냐면 건기가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과일들이 아주 당도 높고 맛있게 잘 연금니다. 그래서 약 두 달 뒤에 이 과일들을 다 따서 수, 거둘 숫자에 저장할 장자를 써서 과일들을 다 저장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 초막절에 광야로 나가서 종려나무, 버드나무 가지, 각종 가지들로 초막을 지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장 41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고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모든 사람이 이 초막 안에서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테라비브 같은 이 이스라엘의 수도 현대화된 사회에서도 이 사람들이 외곽으로 못 나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기 집 베란다에 초막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베란다에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초막절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막절에 우리가 주의할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무 노동을 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 노동을 하지 말아라. 초막절에 주신 규례의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아무 노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초막절에 대한 말씀은 레위기 23장 33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33절로부터 36절에 보면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39절 말씀에는 이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안식하라는 말씀으로 바꾸어 표현되었습니다. 3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다섯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아멘. 아무 노동하지 말고 안식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멈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얼마나 바쁜 때였겠습니까? 농사하는 것을 수확하는 시기가 얼마나 바쁜 시기입니까? 포도를 수확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손이 많이 가요. 이때는 한 사람이 아쉽고 손 하나가 절실한 때가 이때가 아닙니까? 얼마나 바쁜 때예요. 여러분 수확을 마치고 난 다음에 드리는 이 초막절에서 첫날과 여덟째 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하라는 말씀은 멈추라는 것입니다.

다른 일도 있겠지만 멈추라. 이 멈춤은 생각을 위한 멈춤입니다. 다른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위한 멈춤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이 떠돌던 시간을 생각하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을 생각하고 가난한 시절, 춥고 배고팠던 시간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기 위한 멈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보호하셨습니다. 그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안식하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로부터 6절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멈춰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사바스라고 하는 말이 중단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을 살다가 이 안식일에는 너의 모든 일을 중단하고 멈추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모든 것이 풍족한 시간에 보리와 밀을 추수한 것이 곡간에 있고 포도와 무화과와 각종 열매들이 다 저장되어져 있는 그 풍족한 시간에 잠시 멈추고 초막에 들어가서 가난했던 시절을 생각하고 곤고했던 시간을 생각하고 궁극적으로 내 인생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고 맥주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간 지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을 다시 되새기는 것이 우리가 감사절에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영혼은 즐거움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영혼은 즐거움 가운데 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우리를 압박해요.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해야 될 일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갈등이 우리를 압박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아갑니다. 얼마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해야 될 일들이, 직장인들 같으면 해야 될 일들이 한 주를 시작하고 주일 예배 끝나면 벌써부터 숨이 탁탁 막힐 정도의 일들이 우리를 짓누르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과 스트레스가 우리의 즐거움을 다 아사가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의 즐거움을 아사가요. 그러한 이 즐거워할 수 없는 기간에 오늘 초막절에서, 초막 안에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걸 생각할 때 우리 영혼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가 감사와 즐거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사 우리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감사를 회복하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 살아갈 때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도둑질하고 남 속이고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사람이에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죠. 아멘.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아멘. 감사하는 사람이. 두 번째, 여러분,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라 그랬어요. 남이 져준 초막이 아니에요. 네가 지라는 거예요. 네가 초막을 짓고 뭘로? 종려나무 가지와 그 다음에 신의 버들로 그리고 각종 나무의 잎들로 네가 초막을 져라. 그리고 그 안에 일주일 동안 그 안에 거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해야 될 일은 레위기 우리가 읽은 23장 41절 42절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스라엘에 난 사람은 다 초막에 거주하라. 이 초막은 한마디로 표현된 것입니다. 뭘 표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을 한 단어로 압축한 것이 초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이 장막에 거했어요. 그들 조상들은 초막에 거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 광야에서는 풀 한 폭이 없으니까. 그때 이 종려나무 가지나 여러 나무 가지들이나 신의 버들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초막에 거한 것이 아니라 장막에 거했을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와서 푸른 나무 가지들을 구해다가 그것으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을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과 광야에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초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초막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들의 앞날을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 초막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초막 가운데도 함께 거하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내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에 그들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걸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밑줄 친 거하심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케노우라고 하는 말인데 스케노우라는 말이 뭐냐? 살다, 거주하다. 직접적인 의미는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영어에서 캐노피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천막 같은 걸 캐노피라고 하잖아요. 이 스케노우에서 나온 말입니다. 스케노우에서 나온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는 말은 장막을 친다는 얘기예요. 함께 살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0: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사는 것, 그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이 육신이 가운데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은 과거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현재와 미래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확신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이 거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절기가 이 초막절인 것입니다. 내일 어떻게 살지? 내가 나중에 조금 있다가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 염려와 불안 가운데 우리가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초막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염려하지 말고 초막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초막 위에도 함께 하심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앞길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세요. 그거를 확신하는 절기가 초막절이고 그것을 확신하는 절기가 감사절이에요. 오늘 이 미래에 대한 염려와 우리의 건강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초막절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초막절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일주일 동안 짓고 산 그 안에 거주한 초막은 일주일 정도가 되면 그 잎이 다 시들어서 그 잎을 버려야 돼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초막절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이 땅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영원한 집이 아니다. 이 땅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순간적인 땅임을 기억하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마지막 장에서 이 세상의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것을 말했어요. 스가랴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모든 이방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한 초막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이 땅의 삶이 임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영원히 거하는 저 새 하늘과 새 땅의 초막절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의 개선 장군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마차를 타고 그 정말 멋있는 마차를 타고 개선 행진,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 개선 장군이 탄 그 마차에는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쓰여 있다잖아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리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전쟁에서 이겨서 다 얻은 것 같지. 그러나 너도 죽을 인간이야. 너에게도 죽음이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지만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로다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초막절을 지내면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거처가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억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대전 남부교회 류명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리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257-6411, 042-257-6411번 대전 남부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천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한국교육자선교회 이종식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이 나라 인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나라다운 나라로 세워주시고 건강한 나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남북이 분단된 지 80년을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어 저 북녘 땅의 인간 우상이 사라지고 압제받고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마음껏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한반도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1세기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좋은 아침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환자와 상담을 할 때 가장 눈여겨보는 말버릇 중 하나가 바로 접속사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유독 모든 문장을 아유 그게 아니라 근데로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죠. 저도 살짝 그런 것 같더라고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상습적 반박 성향이라고 부른대요. 흥미롭게도 이게 정말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하거나 반대해서라기보다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상대방의 말에 동의를 하고 있으면서도 무의식 중에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싶거나 내 존재감을 먼저 드러내고 싶을 때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말버릇이라는 거죠.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악의는 전혀 없지만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부정적인 표현들이 습관적으로 드러나는 삶. 아, 우리의 습관적인 언어를 한번 조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유, 그게 아니고요. 근데 무의식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상습적 반박 성향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 참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부정적인 언어 습관들을 고쳐야 되지만 그래도 감사한 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렇게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잘못된 언어 습관들, 투벽함들을 보면서 오해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비록 표현은 서툴고 시작은 웅얼거림일지 모르지만 그 너머에 숨어져 있는 우리의 간절함과 진심을 하나님은 이미 다 헤아려 알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모든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렇게 노래했죠.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시편 139편 4절 말씀입니다. 내 서툰 말 주변 너머의 진심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래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하며 귀 기울여주시는 주님의 넉넉한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 든든한 사랑을 힘입어 내 생각보다 훨씬 크고 선한 길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주님께 아멘으로 기쁘게 화답하며 출발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하면서요. 좋은 아침입니다. 서머 스페셜 7월 20일 월요일 아침 순서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강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공중미하는 새를 보라 한웅재 목사님의 음성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썸머 스페셜 월요일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8시까지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곡들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아니 근데 말이에요. 이렇게 그 모든 대화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에게 제가 최근에 유명한 그 진행자의 언어 습관을 이렇게 보는데 진짜 그분이 모든 대화의 시작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상습적 반박 성향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어가지고 사실 되게 무섭게 마음에 쿵 내려앉았거든요. 그래서 상습적으로 누군가를 반박하려고 하는 어느 습관이 있진 않은지 한번 좀 돌아볼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심리학적에서도 보면 그거를 정말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걸 반박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습관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그걸 또 면밀히 들여다보면 좀 대화의 약간 주도를 잡기 위한 약간의 그런 그 성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나도 모르게 나의 의도와는 크게 상관없이 잘못 형성된 습관들도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참 많이 있는 것 같고 상대방 특별히 이제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의 관계성 가운데서 나의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상대방이 충분히 오해할 만한 그런 잘못된 습관들은 없는지 한번 좀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옛날에는 참 그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던 게 갈수록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상대방이 좀 어려웠겠다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한번 좀 스스로를 조금 돌아보면서 혹시 불필요한 오해를 쌓고 있는 습관들은 조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샵9330 단문 50원 장부배원 유료 문자 메시지 활짝 열어놓고 있고요. 여러분들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지난 주말 어떠셨는지 또 교회에서 어떤 일 있었는지 함께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말씀 카드 필요하신 분들 만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월요일 만나는 또 일주일 동안 저희가 함께 나누는 약속 노트로 함께 묵상하니까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계속 매주 매일매일 이렇게 반복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만나 필요하신 분들도 샵9330 단문 50원 장문 유료 문자 메시지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 다운 받으셔서 만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오늘 우리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장마전선 영향으로 매우 강한 비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시간당 아주 30에서 5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또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청둥, 번개, 돌풍 함께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아침 뉴스 보니까 특히 충청 지역이 굉장히 많은 비가 예상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산 꼭 챙기시고 빨리빨리 퇴근하시고 네. 출근길도 도로 미끄럽고 시야 나빠질 수 있으니까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또 침수 위험이 있진 않은지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도 올라간다고 하니까 여러모로 자칫 내 의도랑 상관없이 상대방을 향해서 짜증을 낼 수 있는 그런 날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마음을 잘 추스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아침 찬양이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 수련회 있었다고요? 1225번님 다음 세대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네. 메마른 우리 영혼 오늘도 만나고 적적히 적셔주시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3013번님도 사연 보내주셨고요. 늘 제 입술과 마음을 주 안에서 지켜나가길요. 오늘도 저 아들 아주버님 가족들 만나주시기를 9828

8번님도 사연 보내주셨고요. 예, 좋은 말투의 습관을 가지며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 일어나 화장실 가는데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있는 것을 보고 전에는 짜증이 났는데요. 오늘 갑자기 그것 또한 감사라는 생각이 드네요. 빠질 머리카락이 있으니 말이에요. 그러네요. 오늘도 우리 하루 범사에 감사한 하루 되기를 소망하면서 저희 가족 만나주세요. 우리 1607번님께서 또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1533번님,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나의 부족한 언어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예, 우리 305번님도 사연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표현하는 그 말 끝에만 보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울 일이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가 또 그렇게 부족한 표현이지만 그 안에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게 또 위로가 되는 아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또 지엄한 말씀을 우리가 또 기억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또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과 은혜를 듬뿍 주시고 모든 일을 빛나는 사랑으로 만나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914번님 사연 주셨어요. 비 오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고요. 모두 모두 빗속에서 안전운전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아버지 우리 아들 딸 만나주세요. 아멘. 사연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 굿송입니다. 성령이 계시네.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 신청하신 찬양입니다. 깊어진 삶을 줄게 이삭의 음성으로 이어드리고요. 세상을 사는 지혜도 신청해 주셨어요. 조수진의 음성으로 계속해서 이어드립니다.

네, 좋은 아침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세요. 7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광고 한번 드릴게요. 2026 여름방학 특집 대전 극동방송 생방송 프로그램과 함께하는 특별한 견학이 8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저 신청했는데 당첨됐나요? 라는 문의가 들어오는데 요거는 선착순이기 때문에 당첨 여부가 없고요. 아마 이렇게 보내시다가 더 이상 들어가지지 않으면 선착순 마감이 되신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시고 아마 다시 저희가 이제 다시 확정 지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기록이 됐다라는 거는 아 그날 된다는 걸 생각하시고 스케줄 잘 준비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문의가 좀 올라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동안 막 영화를 했더니 그게 기억이 많이 남으셔가지고 아 이것도 당첨이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건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예. 그래서 아직까지 요 그 저희에게 요 견학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샵 9330으로 견학을 보내시면 신청이 된 게 아니라 견학을 보내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갑니다. 그래서 링크까지 다 기록을 남기셔야 이제 신청이 완료가 된 거고요. 그게 이제 기록이 됐다라는 건 아직 선착순 마감이 안 됐다는 거니까 계속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견학은 저희가 매년 여름방학 때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견학의 특징은 그때는 예전에는 오시는 시간대에 방송을 슬쩍 옆에서 볼 수 있었다면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아 내가 이 프로그램에 진행하는 거를 좀 직접 가서 보고 싶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이제 5회차로 다르게 다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제일 오시기 편한 시간대가 이제 사랑의 드란일 텐데 아침에 오전 9시 20분이거든요. 요거는 8월 6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요건 지금 약간 경쟁률이 세요. 보니까 사랑의 드란이 시간대가. 그래서 아마 참석 원하신 분들은 빨리 아마 신청하셔야 될 것 같아요. 8월 6일 목요일, 8월 7일 금요일 오전 9시 20분에 여러분들 오시면 돼요. 그래서 사랑의 뜰안에 프로그램이 직접 진행되는 걸 참여하실 수 있고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좋은 아침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듣고 계신 분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침에 7시 10분까지 방송 오셔야 된다는데 가능하실랑가 모르겠네요. 출근하시는 길에 잠깐 아마 시간이 1시간 2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니까 아마로 계산하셔가지고 출근 요거 갔다가 출근해도 되겠다 하시는 분들 혹은 아예 기왕 가는데 오전에 한번 반차 내지 이렇게 가능하신 분들 그리고 뭐 아이들 아침에 좀 방학이지만 한번 아침에 일찍 좀 깨워서 뭔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아침입니다는 8월 5일 수요일 오전 7시 10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썸머 기간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정도 목사님과 우리 명품 배우들 보내드리면서 방학 때 그 썸머 때 깜짝 이벤트로 참석하실 것 하실 수 있는 날이 있을 겁니다. 일단 바로 이 날이 하루입니다. 8월 5일 수요일

좋은 아침입니다에서는 이정도 목사님과 명품 배우들 직접 오셔서 이렇게 연기하는 모습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또 한번 봐서 또 대역 하나 받으셔서 직접 참여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5일 좋아하는 8월 5일이라는 것 아침 7시 10분 여기는 아주 경쟁률이 굉장히 널널합니다. 참석들 많이들 신청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해합니다 여러분. 출근길 어쩔 수 없죠. 그리고 8월 4일 화요일에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를 직접 참관하실 수가 있고 이날은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과의 만남 약간 미니 콘서트 같이 이렇게 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또 아주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날 또 최근 좀 이른 퇴근하고 오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8월 4일 화요일 오후 5시 20분까지 방송을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날은 행저슬라 직접 참관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월요일 8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 20분까지 오시는데 이날은 소망의 기도 우리 소망의 기도 우리 진행자분들 이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남지구 PD가 진행 직접이고 제작을 하는데 그리고 목사님들 오셔서 현장에서 뜨겁게 같이 기도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함께 소망의 기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실 수 있도록 또 8월 3일 월요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또 우리 소망의 기도 하면 지금 진행자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월요일은 아마 오시면 이영순 권사님의 진행을 직접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또 뜨겁게 기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채롭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샵9330으로 견학 남겨주시면 제가 금방 읊어드렸던 자세한 시간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고 여기 신청하실 때 보면은 뭐 이름 또는 단체명 이렇게 남겨놓는데 이렇게 하니까 단체로만 해야 되나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인솔자 아니고 대표자 아니고 혼자 오셔도 본인 이름 적으시면 본인이 인솔자고 본인이 대표자인 거죠. 네. 참여해 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또 여름방학 때 1년에 한 번씩 하고 또 뭐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특히 소망, 사랑의 조화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른 시간이어서 이 시간대 진행하는 건 처음인데 예, 한번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이번 2026 여름방학 특집 대전극동방송 견학 프로그램 잘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신청하신 찬양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시청해 주셨는데 아이들이 학교가 갑자기 여기네요.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인데 학교가 공사를 해서 오늘부터 10월 11일까지 와 길다. 10월 11일까지 아주 긴 방학이 시작이 됩니다. 맞벌이라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인데 늘 그랬듯 엄마만 걱정이 앞섭니다. 아이는 걱정 마 할 수 있어 라고 웃는 모습 걱정된 마음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시청 주셨는데 초등학교 3학년 왜 이렇게 길어요 진짜 10월까지 와 네, 물론 초등학교 3학년 어찌 보면 다 자란 아이고 근데 또 어찌 보면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러네요. 우리 3702번님 기도가 그래도 많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지혜를 짜야죠. 아이가 또 방학 때 혼자 이렇게 집에 있지 않고 뭔가 할 수 학원을 돌려주면 어떡하겠습니까. 어쨌든 같이 위로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초등학교 3학년 아들에게 치킨 상품권 하나를 보내드릴게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극동방송 찬양 들으면서 출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 시청해 주셨어요. 5004번님 준비하고요. 새 아이 모두 방학이 시작이 됐습니다. 참 여유로운 아침입니다. 오늘도 만나주세요. 5630번님도 사연 보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7071번님도 오는 금요일부터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진행된다고 이 친구들 주님 꼭 만나주세요. 기도 주셨고요. 8932번님도 보령시는 비가 옵니다. 주영광교회 전교인 수련회 여주 순전한 나드교회에서 은혜 받고 어제 주일 예배로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은영 집사님 남편 조성원님 수술 잘 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만나주셔서 주님 영접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전교인들이 여주까지 가셔서 함께 또 수련회 다녀오셨고

거거든요.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한 주를 시작하는 좋은 아침,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병마로 고생하는 모든 환우들 주님 만나주세요 하시면서 또 사연 보내주셨네요. 네. 자, 신청하신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리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두 곡 이어드립니다.

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약속 노트, 이번 주는요,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다시 한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아,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응답을 요청하지만 참 우리는 쉬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더욱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의심하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눌 말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어쩌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노트 필요하신 분도 오늘 만나라고 남겨주시면 오늘 만나 말씀이 한 주간 우리의 약속 노트거든요. 말씀 카드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 그리고 동구성 어플에서 만나라고 남겨주시면 방금 나눴던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 카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강중현의 음성으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역시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풍랑 속에서 만나는 예수 설교 시리즈 네 번째 시간 풍랑에서 예배로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노를 저어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은 점점 거세지고 제자들도 육체적으로 버티는 것에 한계가 올 정도였습니다. 가장 깊은 밤 사경, 새벽 3시쯤 저 멀리 한 사람이 풍랑과 힘겹게 씨름하는 제자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가왔느냐? 수영을 해서 온 게 아니라 물 위로 걸어서 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은 처음에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뭔가 점점점 다가와서 보니까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를 보자 너무 두렵고 겁을 먹어서 그만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누구도 물 위를 걸어온 사람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단들이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셨다고 그러면 아주 비웃듯이 얘기를 합니다. 야 어떻게 사람이 구름을 타고 가냐? 나비 구름 타고 갔냐? 뭉게 구름 타고 갔냐? 흰 구름, 흰 구름, 먹구름 뭐냐? 사람이 어떻게 구름을 탈 수 있냐? 그 작은 물방울을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이 물은 이 구름을 타고 갔다는 건 구름은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구름을 타시기 전에 이미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갈릴리 호수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능히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라면 능히 구름도 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물 위를 걸어서 풍랑 가운데로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두려워서 유령이다! 이러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예수님이 즉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자, 그런데 안심해야 할 이유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뭐냐?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안심해야 할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다라고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이게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를 표현한 말이라고 그랬죠. 출애굽기에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계시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동일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바로 여호와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바로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풍랑 한가운데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 한가운데는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지역 같지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제일 어둡고 두려웠던 고난의 한가운데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하신 분이 유령이 아니라 바로 바다 위를 밟고 오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욥기 9장 8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위에 나오는데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홀로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시고 오시는 여호와, 그분이 인성을 취하여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풍랑 한가운데, 그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한가운데 저벅저벅 걸어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는 예수님 바라보며 나갔다가 빠졌죠. 그 빠지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건져주신 후에 이제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32절 말씀 보면, 우리 전반부만 읽겠습니다. 32절, 3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배에 어떻게 올라요? 함께. 자, 함께는 풍랑이 있는 바다 속에서부터 배 안까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곳까지 함께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이 있는 배 안에 들어오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 바람이 그쳤습니다. 자, 바람이 그쳤다는 것은 풍랑이 잠잠해졌다는 뜻이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거세게 불었던 바람을 그치게 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서? 아닙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컸기 때문에? 아닙니다. 특별한 의식과 주문을 외워서? 아닙니다. 바람이 그친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결국 풍랑을 종결시킨 것이죠. 풍랑을 밟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바람을 제압하고 순종하게 할 권세가 있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더 이상 풍랑이 배를 흔들지 못하고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영적 훈련의 수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말씀의 지식의 차원이 얼마나 높은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풍랑 속에서라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나의 배 안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모셔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배 안으로 들어오시면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아 풍랑이 잔잔하게 됨을 경험하게 되죠. 자, 이 예수님께서 배 안으로 들어오자 제자들이 그분의 임재 앞에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자, 33절 전반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배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께 뭐 합니까? 절했다. 자, 여러분, 이 절한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 퀴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프로스 하면 앞으로 간다는 것이고 퀴네오 하면 절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로스 퀴네오 하면 앞으로 나아가 절한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경배한다고 합니다. 경배한다는 건 예배한다는 것이고 경배의 대상이자 예배의 대상

이 예수님이라는 걸 의미하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1절을 보면 이 경배한다는 단어가 쓰인 예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이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악있게 뭐합니까? 경배하고. 이게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프로스퀴네오. 이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worship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죠. worship. worship은 가치를 의미하는 worth. 그리고 자질, 상태를 의미하는 ship. 그러니까 membership, 그 다음에 friendship, 뭐 이런 ship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worship이라는 건 뭐냐? 그분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무리를 걸어오셔서 자신을 I am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며 제자들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 앞에서 순식간에 풍랑이 잠잠해지니까 그분 앞에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합당한 예배, 고백의 행위를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드린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한데 33절 후반부입니다.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제자들의 경배와 고백,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말한 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요 성장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전에도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셨을 때가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8장으로 가시면 23절에서 27절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잠잠케 하시죠. 자, 26절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아주 잔잔하게 되니까 27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이때 제자들의 인식은 뭐였습니까?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자, 그런데 마태복음 14장에 와서 풍랑 위를 걸어오며 자신을 I am 전능하신 여호와로 계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향해 경배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으로까지 나아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식의 개념으로는 이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면 아들은 아버지 아래에 있는 서열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는 동등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유대 문화에서는 누군가의 아들이다라고 하면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존재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여러분, 호랑이가 새끼를 낳으면 고양이를 낳을까요? 호랑이를 낳을까요? 호랑입니다. 그러니까 호랑이 새끼도 뭐예요? 호랑이인 거죠. 자, 사람이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고양인가요? 원숭인가요? 사람인가요? 사람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본질상 동일하신 하나님. 자,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149쪽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제기하는 유대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라는 이 표현을 갖고 신성모독한다라고 여기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로 선언했다라고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신의 뭐라고요? 친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아들이 아니라

친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249쪽 로마서 8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0쪽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여기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자, 여기 이 자기 아들이라는 이 단어, 이게 헬라어로 이디오스라고 합니다. 자기 아들. 그러니까 이디오스 휘오스. 휘오스는 아들인데 이디오스는 자기 아들, 다른 말로 하면 친아들이라는 뜻이죠. 이 친아들 할 때 이 친 이디오스가 우리 좀 전에 봤던 요한복음 5장 18절에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할 때 이 친에 그대로 이디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냥 아들이 아니라 친아들이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 우리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양자라고 합니다. 양자. 휘오데시아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죠.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여 주시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인 것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양자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의 본질은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내 아들의 지위를 부여하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양자 삼아주신 거죠. 신약성경에도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304쪽입니다. 304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자,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그분의 자녀로, 아들, 딸로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자녀 삼아주신 겁니다. 이런 자녀됨을 뭐라 그러냐? 언약적 관계적 아들됨이라고 합니다. 언약적 관계적 아들됨. 자,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 되심은 우리의 아들됨과 달리 본질적인 존재적 아들됨입니다. 본질적 존재론적 아들됨.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자, 이게 독생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모노게네스입니다. 모노, 여러분 모노 아시죠? 스테레오 말고 모노. 스테레오는 두 개고요. 모노는 하나입니다. 모노게네스라는 건 유일무이한 종류의 본질을 유일하게 공유한 유일한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우리는 다 은혜로 입양된 피조물, 양자라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한 본질을 공유하신 유일한 친자, 친아들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인간적으로 내가 예를 들면 자녀를 입양을 하면 이 자녀의 DNA를 검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녀는 입양에 있기 때문에 나랑 DNA가 원래 달라요. 근데 친자, 직접 내가 낳은 자녀는 DNA 검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DNA가 일치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독생자,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친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의 DNA가
동일하신

아들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겁니다. 광채라는 게 뭡니까? 마치 태양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서 본질적으로 함께 흘러나오는 신성한 빛을 의미하죠. 자,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본질을 완전히 공유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가지신 신성의 영광을 아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위격, 인격은 구별이 되지만 본질과 영광은 동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죠. 여기 하나이니라라고 할 때 이 하나라는 단어 헬라어로 헨은 중성명사로 사용됐습니다. 중성명사. 이게 남성명사로 보통 많이 생각하는데 남성명사를 사용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이렇게 퓨전돼서 하나로 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인격이 완전히 섞여버려서 하나가 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중성명사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와 아들의 인격은 구별되지만 본질과 권능에 있어서는 완벽한 하나라는 선언이 됩니다. 인격은 구별되지만 본질과 권능에서는 한 본질을 소유하시는, 이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입니다. 구별되지만 한 본질.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중요한 기초가 되죠. 자,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319쪽입니다. 319쪽. 2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은 근본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체. 본체라는 게 이제 모르페라는 단어인데 겉모습이 아니라 사물에 변하지 않는 내면적 본질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동등된 주의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어떻게 하냐?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 취하다라는 게 6절에 나나주 2번에 보면 보류했다라고 합니다. 보류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지만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동등됨을 잠시 보류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8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9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한다는 건 경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경배하시는 하나님, 경배받을 만한 하나님. 그리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요?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건 뭐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 주 하나님 그러죠. 이 주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 아도나이에서 왔는데 아돈이라는 말은 주, 원래 여호와를 말할 때 너무 거룩한 이름이라서 감히 여호와라고 말 못하고 주님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 여호와로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풍랑 가운데 만난 이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여호와니라 그러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풍랑을 밟고 배 위에 오르시자 제자들은 드디어 이분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고 무릎 꿇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라는 말은 그냥 사람이란 말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 안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 것은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멀리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우리의 이

0: 가운데 오셔서 풍랑을 밟고 오셔서 자신을 에고 에이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바람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위대한 역사 앞에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 앞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께 경배하며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갑작스러운 풍랑이 몰아닥칠 때가 있죠. 이게 한번 몰아닥치면 정신이 없습니다. 보통 풍랑은 한번 왔다 끝나는 게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넘어오죠.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력을 다해 우리가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요. 하루하루 버텨내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 풍랑 가운데를 헤치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셰클턴이 경험했던 이름 모를 네 번째 동행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사야의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풍랑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들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분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요동치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든든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붙들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우리의 인생이 곤고하여 언제까지 나아가야 하는가 탄식하며 있을 때 풍랑을 밟고 오셔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가 곧 여호와니, 내가 곧 여호와니,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의 곤고함을 들으사 주님 다시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특별히 이단 문제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대전 전화 042-824-7255, 042-824-7255번 대전 도안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 전화 0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93.3MHz 통일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대전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서로 사랑하십시오.

0: 무엇보다 사랑에 힘써 보십시오. 사랑은 영혼의 불꽃 같아서 삶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사랑은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사랑은 누군가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일이 됩니다.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이 주님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FEBC 건강 백서.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최기철 원장입니다. 무더위와 함께 소위 여름감기라고 하는 장바이러스 감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장바이러스 감염의 일종인 수족구병은 이미 유행을 시작한 지 한참 됐고 열도 없이 발진만 나타나는 소위 꽃감기도 유행을 하는데 얼굴 볼이 연지를 바른 듯 붉어지며 팔다리와 몸통에 붉은 반점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다 장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목 아픔, 두통, 어지럼증과 고열만 나타나기도 하는데 복통을 동반한 장염 증상과 콧물 기침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뇌수막염과 같은 중한 증세를 보이며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므로 여름 감기를 우습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아이가 단체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더운 날씨에 장바이러스 감염이 집단 유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에서는 환경위생에 특히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 정도면 다행입니다. 이질, 장티푸스 같은 세균성 장염을 일으키는 식중독에 감염되면 고열과 심한 복통과 구토설사로 몸을 가르지 못하고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름철에는 외식을 할 때 나름식이나 젓갈 같은 발효식품을 피하고 냉장고에 음식을 오래 보관하지 마시고 바다식품과 조개류는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올해는 장마가 늦게 시작되었는데 태풍이나 폭우의 재난에도 대비를 해야 하지만 높은 습도, 폭염과의 싸움도 여름 건강에 중요합니다. 습도가 높아지면 천식이나 비염과 같은 증상이 호전되고 감기에 잘 안 걸리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주위에 곰팡이가 많아져서 곰팡이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천식이나 비염 증상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 곰팡이에 의한 무좀과 같은 피부질환이 더 심해지고 흔히 발생합니다. 따라서 곰팡이 포자의 성장과 번식을 억제하기 위해 자주 집안을 환기시키고 구석진 곳을 세정제로 잘 닦아주어야 하며 가능하면 에어컨, 제습기, 공기청정기로 습도를 조절하고 책이나 옷들을 쌓아둔 곳은 없는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더운 여름에는 흔들리기 쉽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해이해지기도 쉽고 방탕한 놀이에 유혹되기도 쉽습니다. 여름철에는 더욱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기도에 열중해야 하겠습니다.
0: FEBC 건강백서 지금까지 코젤병원 최규철 원장이었습니다.
2: Welcome to the Hour of Decision.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교회라면은 우리 아내가 교회 댕길 때 당신 교회 댕기면 이혼이야 할 정도로 교회라는 것은 저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이죠. 51세 때 축구를 하는데 하나님이 꺾으신 거죠.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만나보시죠.
1: 저는 경기도 분포에 사는 이명래 집사라고 합니다. 건축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겸임교수로서 두 가지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안양에 최중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자랑은 항상 외모도 멋지고 젊으시고 또 온유한 분이시지만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권능이 어느 목회자분도 따라오실 적 없을 정도로 항상 열정적이시고 또 비전이 있는 그러한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황동영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2: 축구가 우상이었던 이명래 집사님, 축구를 하다가 부상을 당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1: 저는 우상이 축구선수고 축구가 제 전부였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이죠. 축구를 하는데 부상으로 이제 하나님이 꺾으신 거죠. 수술을 다 한 4시간 정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회개를 시키는 거죠. 어렸을 때 제가 살았던 그 허벌판에서 제가 벌거벗겨져 있는 거예요. 회복시도 오는 그 순간 가정에서. 그래서 저는 그냥 막 우는데 시간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 제약으로 있던 그 순간들이 파라나마처럼 쫙 펼쳐지면서 제가 엄청 막 우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정말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성경이 그렇게 궁금해서 6개월 동안 제가 한 4독을 했거든요. 성경을.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은혜도 뭔지 몰랐더라고요. 그게 제가 잘못 살아온 거 그런 걸 따지고 보면 아 50년 동안 살았을까 그 제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거죠. 제가
2: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에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1: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재정이라든가 이런 거 유흥이라든가 그런 쪽에 탕진하고 사용됐었는데 지금의 저의 재정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뭐 극동방송, 뭐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든가 뭐 이런 긍휼 사육하는 데 동참하는 것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극동방송 듣는 거 그게 달라진 거죠. 처음에는 친구가 그랬어요. 친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 꼭 귀신 들린 거야. 그래 귀신 들린 거면 어때.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이 아니야. 이건 완전히 성령의 움직임이지. 너희들은 그 상황을 몰라. 그 친구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택신자 초청하려고 계속 지금 그렇게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이 집사님의 전도를 통해 친구분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극동방송은 어떻게 듣고 계실까요?
1: 건축 현장을 가다가 이제 극동방송을 들으면 듣다가 그 은혜, 찬양이 은혜스러워서 가다가 길에다 세워놓고 한 1년 정도는 울었어요. 극동방송은 살아있는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극동방송을 들으면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극동방송을 들음으로 인해서 제가 늘 가끔 이렇게 들을 때 그 버스에서 정말 목숨을 끊으려고 어디 가다가 극동방송을 듣고 되돌아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극동방송은 생명을 살리는 방송이라고 생각되고요. 또한 극동방송은 저 북한의 어둠의 땅에도 잊지 않고 방송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주 귀한

0: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극동방송 꼭 들어주세요. 우리 생명을 살리는 그런 방송입니다.
1: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이 땅끝까지 주님 오실 그 날까지 계속될 수 있는 것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0: 나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내 방혜리 권사에게 여보 20대 후반에 연애 시절 당신의 손가락에 바른 빨간 액기 손가락과 약기 손가락에 매니큐어가 참 매력적이었고 아름다웠던 시간을 떠올려봅니다. 그리고 지금의 붉어진 당신의 손가락을 다시 한번 대비해봅니다. 33년이 지난 지금의 손이 더욱 아름다워 보이는 건 그 손이 사랑의 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젊은 시절 내가 건축사 공부할 때 새벽에 당신이 일어나서 도시락 두 개씩을 싸주면서 정리해준 당신이 있었기에 그리고 가끔 새벽에 출근할 때라든가 출장 갈 때 밥 사 먹는 거 안 좋으니까 꼭 밥 먹고 가라고 밥을 챙겨준 그 아내가 참으로 고맙습니다. 또 방혜리 권사 앞으로 건강하게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살아가길 기도하면서 여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집사님의 눈물에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고마움이 보석처럼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 이어집니다.
0: 가장 중요한 게 제 삶 속에서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제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죽을 때까지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 거 그 한 가지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아들이 미국에 이렇게 있었는데 결혼하려고 들어오려고 몇 번 두 번을 이렇게 했었는데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결혼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의 결혼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사역을 더 충성되게 하려면 어쨌든 이제 제 사업장인 건축사 사무소 정명이 하나님의 비주를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 그리고 아내가 조금 연약합니다. 육신적으로 좀 군대도 좀 있고 그래서 우리 아내가 항상 건강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로 남기고 싶습니다.
1: 성령 충만하여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복된 방송 가족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복소리 오늘 이명래 집사님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2: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 그 아프고 외로운 곳에도 극동방송의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찾아갑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마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살아나며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달에 만 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동행해 주실 분은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귀로만 듣던 극동방송을 직접 만나보십시오. 생생한 보금방송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6년 여름방학을 맞아 대전 극동방송 특별 견학 프로젝트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됩니다. 대전 극동방송 사옥을 둘러보며 방송의 역사와 전파선교 사역의 열매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의 드란, 소망의 기도,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등 대전 극동방송 주요 생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현장도 바로 옆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교회와 교회 소그룹, 신우회, 기관, 그리고 다음 세대 학생들까지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24시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해 보십시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견학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대전 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대전 극동방송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생생한 사역 현장에서 가장 뜻깊은 휴가,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2026 여름방학 특집 대전 극동방송 특별 견학 프로젝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0: FM 93.3MHz 통일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대전극동 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0: 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가 7월 26일 주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나사렛 대학교에서 2026 나사렛 여름연합성회를 진행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사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내적치유사역연구원이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경기도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새 판을 짜신다라는 주제로 170차 성서적 내적치유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주서택 목사님과 김선화 박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적치유사역연구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온누리교회가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드림 어게인 스쿨, 이혼자 회복 스쿨을 진행합니다. 상담 코칭학 박사 오은규 목사님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온누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중구 계룡로에 위치한 대전중앙교회가 7월 30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어린이 물놀이 축제를 진행합니다. 시원한 물놀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쁨과 복음을 경험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문의사항은 대전중앙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호남 트레스디아스 남자 68회가 8월 26일 수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고창 선운산 관광호텔에서 진행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훈련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호남 트레스디아스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세종 함께 클래식이 7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 세종 예술의 전당에서 교과서 음악여행을 개최합니다. 책장 넘어 들려오는 우리의 멜로디라는 주제로 다양한 클래식 음악을 선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 함께 클래식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연결하고 음악으로 선교하는 중앙아트 청주 선교합창단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파트 단원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아트 청주 선교합창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

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뜰한 장찬희.
0: 안녕하세요. 박은영 집사입니다.
1: 집사님, 오늘 새벽 스페인의 우승으로 월드컵이 끝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 월드컵이었지만 그래도 축구로 온 세계가 흥미진진했던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다음번 월드컵 때는 우리나라가 준비를 더 잘해서 과거 2022년의 영광을 뛰어넘는
1: 2002년
0: 제가 22년이라고 했나요?
1: 굉장히 멀리 가셨네요.
0: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네요. 다시 할게요. 과거 2002년의 영광을 뛰어넘는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자, 그러고 보니까 지난 2002년 우리나라의 월드컵을 생각해보면 멤버들이 막 쟁쟁하거나 당시에 세계적 스타들이 즐비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선수들의 이름값만 보고 오히려 멤버가 예전만 못하다면서 실망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월드컵 4강이었죠.
0: 네, 때때로 우리는 현실에 억눌러져서 우리가 가진 능력을 작게 여기고는 합니다. 그래서 미리 실망하고 포기해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고요.
1: 맞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빼놓지 않고 언급되는 표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이상의 존재가 없다 보니까 친히 자신의 이름으로 확증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0: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서명과도 같은 말씀이죠. 마치 계약서에 도장을 찍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이 틀림없다는 것을 보장하시는 거겠죠.
1: 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현실이 어떠하든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찬란한 소망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0: 네,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1: 아멘.
0: 이 말씀 붙잡고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1: 자, 학개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0: 아멘.
1: 사람의 다짐과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서명이 붙은 이 약속을 굳게 붙잡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런 마음을 바탕으로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두 가지의 특별한 사랑에 들한 공식 영양제 챙겨드려야겠죠?
0: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 씨앗 이미지 준비했습니다.
1: 네, 오늘도 여러분 성경 네 구절을 가지고 왔어요. 서머 스페셜에도 변함없이 네 구절씩 여러분께 가져다 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하루를 견고하게 또 거룩하게 잘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그러한 길잡이 역할을 분명히 할 줄 믿거든요.
0: 네.
1: 오늘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씨앗 이미지 잘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 자, 오늘 그럼 저희가 어떤 말씀들을 우리 방송가족분들과 함께 나눌지 소개해 볼까요?
0: 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 아멘.
0: 아멘. 아멘.
1: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어떤 것보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닐까 싶거든요. 만군의 하나님